0: ཁྱི ཕྱད མི དུ ནས དེ ང མི མེད རེད ཨོ དེ རེད ཁྱི ཕྱད མི དུ ནས དེ ང མི མེད རེད ཁྱི ཕྱད མི དུ ནས དེ ང མི མེད རེད ཁྱི ཕྱད མི དུ ནས དེ ང མི མེད རེད ཁྱི ཕྱད མི དུ ནས དེ ང མི མེད རེད ཁྱི ཕྱད མི དུ ནས དེ ང མི མེད རེད ཁྱི ཕྱད མི དུ ནས དེ ང མི མེད རེད ཁྱི ཕྱད མི དུ ནས དེ ང མི མེད རེད ཁྱི ཕྱད མི དུ ནས དེ ང མི མེད རེད ཁྱི ཕྱད མི དུ ནས དེ ང མི མེད རེད ཁྱི ཕྱད མི དུ ནས དེ ང མི མེད རེད ཁ kerlu kombe ne ko ho yobuta yamene tindechele ya nyarza che che mawpal tindechi nambine ma tindechi kita chik takje gyenje mawpa tindechi ngandwe bebeta chigne ngelo ki shamde samurbal pati shebine ngare tindechi kita ngare litobrete jinen dube chige seminal chik kasore kasonda nine Jumane tile yakto yakto yome yasta rodi yinsi. Sumne chashane da jine kangen shibu tekis benjo inan rala tiba kachige ta mien ramanda yorbala. Kachige ta kangen shetsu di kore sanen sishu ina tinde chige chale mendo san chie dus kore nedan tena ine mi keri chige chagandu tu ta kachige ko junze hama uba tin ka jumanju shel soba te yamache ti mikirga sunjore ko loba risigin sende ko chichichiro ko nyonyonyo risinde tinde shetu mungu tachiche kange mungu shivu chigis tinde chilo sundu tamba jikoga ya shebi ne kastogore ta kinchi tone yar rungme trosa ndege sanju tinde mungu kugis kesi mikirchige nyaba chashane suye di mikirchige suyebretele di kore kasore lukyu ngane che shabine kanglo ke tonan che che te tarjimbo kumbe inan ra tkanchi tonan dva che kya kyo ro ramna yenge rochimbo yus nganze che ta zos kasore degi te che ne simshu sinan ra la roo sinan ra mi yusina zo che shu di susu tsegangi legi jidan sinan netan sinan di karche luchi tsinji ki dāngla līkyū pīyō kī, mīyū tī yīs. Kārī shūgurē, lō tī yēnā lē, tā kāngē sēnā chīk mōngu tēshū tī lē yīnē, mī kāngē tī tēshū tā chā yūshāni yuwa mī tūgā, kēsē chā gūrbā rī. Lē kā kārī chē pīnē, tō lī yīgān pīyū nī mā chē bā, tā kā sē sē chū chū tūn chū chū yūng mā rūbā rī. Tē tēnē tā, jī nē, kōrē sāne sī shū yīnā tā, kāngē tā bā kē tā, ndroyo pe legu budi inanda tsambakaka kyabyo mungu nanchons di tenya nga teril shashanandi tanyo don nishu tatu ke ndao nga pe tsepchop kya yunga di manzui kyechi shamdi yung kange tujinde ane nga la nguni shashanay jine kane tonji inanchaje teri di tsontu sananda di kyabdaji yate yahushibuchi tusons tak kange uji da ndroyo pe legu tsambalol yin taku ne tochi chi shukyo ta mahubal mutu ne gyakyuro ramka nga kamanaro na shukyo yinsi tochi na shukyo
1: Masa yin kela ki kuksam tita ngunjur yungar tochi mudi shukyo kela
0: Lola tochi na
1: shukyo
2: Sengalengye, kondu sen trupatini Pyeongchang nungchi nyanchi leku Pyoge dine ki sargoyba tsirin tundu ne biyewe jabab sengyuro gochuy tu Zhonghui ringwe pangzui ki ngaylor nyingbe siwe cho shikwebe pyeongchang togde ngaylor siyamdungkhang ki gunjin tashi pyeongchang la ki ngaylor nyingba nyarza che di siyamdungkhang zhugbe lujyu gor ki nangtu mecha tiri.
3: Tuyo sarbi dungyu ki khomcha di necha.
4: Zido denbe pyeongchang ki pungyul di na se.
3: Sengyuru gundu gunjung, sengyur ki pangzui.
4: Sengyuru gundu gunjung, sengyur ki melo.
3: 다르키기 센시비티 펜조롱팅 옌첸리고 쇼베롱팅키 땅아 다들 유세 땡큐 쇼드리스 땡큐 군트 군쇼 시티시
4: 싱글링게 샤마야 고제투 듄듀기 사도로 튠부블레 군도 따와 시쿠베 페랑견 정기 튜럽사베 싱숨레 튠딘디 주베고 니준 쇼이 싱가나마초 타로 춘토 페랑견 중 등외타 시슝키 퇴엔첸 시르미바타 조드 시르 슈노게데 싱조베 부파르므세 퇴베 네부토샤네 싱숨기레 퇴카라 구디 딘디 당예 로데토 벤종기 싱레타 총습기 벤조르 코르규 딘토 야르베 중네 퇴기 딘부타 용부파와 뉴시 치와제기 남바 상봉므바타 싱레 도브첸타 총습 제바 싱부 추부제기 지차 이웅키 남바 문신예
2: 참도 종결의 땡진 종키 서법 토와탕 최재마와 서신 타도르투 네바제 대가 대가라 서신 대바라 넘주 구구이기 대지 신가크 요바타 세줄렉스 동화 chu chun chung ki sing chu temba so se shi to we sing ga rep dang rim ba kyur gu che ba ju ta ja jik du yu ji tang sing ju te ga ra tong tu be tun ba den be sing ga kyur yu
4: ni we lo xie rin rang chung ki sing den chu so ta zhe den chu so ki te ju la da de ding se che de sing san ta sun san ku ge sang bu qi de sang bu che le de ne nyam du shu ge de sa de zhu ri den jia ki meng xi den du dan yue
2: sing den chu so ki meng xi sing ga tu jin long a zhen jiu xi be sun 정용기 림지 겸나 맹의 고르 통주로 제주 접실 학점 당내 세시토의 신가 죽준 체유 명예 바라 림지 겸나 세시토의 신가 무티 시경업 중 양아 좀 받아 둘의 대표 무티 숨게 좀 이직 심바 레딥기 사동 타도로 레리 육제 틀리 신가라 교류여 바리
4: 제딘 주소티 조 대표로 토지 사도 친시버 미럽 내미럽기 윤투 각주 체디 변내 앙니도타 변내 앙숨도 히말라야 앙니슈즈 숨버서 튜엔도타 도고 네기 나가사바 카지 기신체디 네기 나가사지라 균투 구디다예
2: 순산 대바마세 대외 협대양 당신 랑중기 순산 커섭토 직도로 맹두 뇌배 네두 탑상 진동체네 된디 순산 퇴교타 신랑 역지라 퇴주로 군디 당내 순산 퇴장 태동 망보로 켜바르체유
4: 순산라 태동 고급상보타 지덕상보 냠토 퇴교 체신 신뢰 추제 진키 레주 균투 캡데 단에 녜즈 치슈 충도 동화타 튜엔게 길레 추치로 다예 튜지도 사제 류저타 장도 응용고 춘진소 신난 역제 락제 직도 체네 신뢰 튜엔게 체바라 사변 신갈 뜸네 저와 남나 주비 루규 주지와르 구디 단예
2: 탈로츠 랑종기 럭주르 튜엔레 카직시 리기 피게타 체림 니바라 군디 종류 당신 종용 수림지 겸나 켄덴 튜엔레 규조 제타 신례 등급 전기 배둔 규제 등급 신례 퇴례 링족지 신례 퇴례 도치 총대 숨주 소화 제준유
4: 멍시타 명문 배도수 댐배 캔딘 딥스 남창 카지기 모투 튜능 억된타 편제 치료 당시 닝지 총기 까마 신례 시우동 동자르 시우미네 로레기 남방외워 다경 속배 나가 균두 렉스 동화타 출류 도담 렉스 동화 다경 낙제 튀고 창도 동화 제체디 신제 동제 튜바르키 명문배 도쇼 목된 지기에 지로니 돈이 슈즈주 로로 시우이 튜브 게마 치숨레 게와타 녀경 용보 고치 게주 캡시 총내 총세 타르게르 디기 덴베 구슈 균체 메바르네 옙시
2: 레남 사르바탕 탈람 사르베 신례 튠제 톰라라 파르동 사르바되진 녀외 로시에린 랑종기 냠레 강탕 신규 태동제 송도 제외 제당 제티 신랑탄 무게 신례 튼제 태동강내 종배 신조바라 김기고자네 자도 송둔기 편바토뷰
4: 정용르민네 산네카키 랑외 튼공기 렉자르 시초디 유포탄드위네 피게 튼일 제바타 닌진 킬레타 신조배 칠레 냠내 칸기 신타 갸도 치루동와 산네티게 책인타 참배 켄딘 뎁소타 신례 튼제 레네 미리 락시 솔레 소기 튼레 피게 동와 튜레 코지 누르신 제체네 남한부 파르키 터블람 야치르 당예 칸사르 타르웨 켄딘 튜레레 멍추기 핀제 균튜 튼신 로드토 정용기 총세기 유미미지 찬염 꾸지 초배 용법 고 듄동 게게 심바티 튜송레 게제 게파네 파제 게용기 앙 당부르 리뷰지
2: 롱아첸 줍시베리 랑종수 림제겜나 사디우 지든 총세 책동 주바타 녀동 제루로로 사디우 지든 총세 니제 이 죽준 남장 초용네 레고 추바리 정용기 총주 장제 자주탕 총습기 되메 코리우 주지라 무두 군대 단위 퇴장기 상주 협대 동체 야제 제주 캡시탕 정중 시직 심바타 미죽 로소 이제 야제 구주 고구 잠시네 총습기 나바 릭수 균퇴 친유
4: 로가 총기 화자 종 세샤 초유 총주 굴르크리타 뱀마 링츠 윤종 튕콩라 대네 유고르 용법 소비에 지로 녀도니 슈즈주로로 중앙문지네 멍유고치 녀동 국경업주단데 초유총주 베멀링추 총세비유고르키 멍시지구주준체네 랑고적사타 유고디네 차강 수롱우칸소 아치수레구주바타 진중쿠기말람기아치로당와 추진규르구레차로 구림디뱅아 구디당유시
2: 투민키 랭중통공타 총주남발렉수 침바르디네 총세비유고로 응아르웨 피게친유 Mingara chongzu yongsu mangsui ne chan ngipchung ngini yobata Khyabar jianki nyerkyong la dine Yuguro mangwai tuijiksu Nindara yuguro wa chekdong ngapya zamla nilin shuibara Yumi merere loreri chanyo yongbob Goro chisumta ngadong sindi Yuguro la dine bopara tenpo chungyu
4: Tidan Chipji, Sinjo Bay, number Savate Bay, Chaju, Buddy Rimbolo, Kurim, Dimbang, Guddy Dancing. Chilonia Doni should the Tulu, Dawa Chubay, Dunju Para, Chajuti, John Yong Gay Chongzo, Nadon Ship Gay Ship to Ship Dunu Kibata, Chongzo, Sidong up Gipsila, Garso Lumu Gay, Totam Kate Dandy, Bitsun Chongzo, Ship Gay Chujuri Ju to you. Garso, Chaju Chungu, Shibe Chimur Guddy Dandy, Mansu Renguna, Chongsip Gay, Totam Sungun, Shubara, Nitti Chene, Sadu Chongsip Du, Yusu Sangbo, Zawa Tuguru, Guddy Dan Yupje. 新的女刚平均年龄女刚给女兵发展国统治年龄的给平均的年度不再拖延偏见的不绝中国新的女刚平均年龄女刚新的女刚参与的立地位听的平均龙城年轻烈空平均龙城给新的女刚平均写的来参与了这支学别让团恰长年准学出不足 听的来增给总结给我们那天你们吃的辣汤是不是前过那天你们吃的辣汤不算这么对了你是听给学点价过了

0: kinchunala shobotele khamsa
1: shobotele lengya gumsa
0: lese kila ke ngarjun shin lese na phena ba thojena shugyin
1: lese lese
0: kila ke thari gile sena ji timtu thi ki sija khar thati shu na
1: lese ta thari gi dinal ya thangbu di ing sa go gumya na lo li ya ji pemi charo ta ya ki dinal lo li ya nang si chimbu ni na lo ne nang si ji to shun du le de yes
0: lese
1: ti kasap shugyin yes dinal thangbu di ing zo ji chugo ji ta pejo meba ta ne ji chik chugo lolle ne charo ta ya tuju timi gi ya ji chugo ji tuju male kya ya deli ya chik sunja chunje le ju tenba tin de che che chugo ya nyamsu chimo to ba ane di lola gi yoje tin de nyoya meba che che chik denja gi chik jingda ma de tin de gi ne ju tin de li ya anzu charo ta ya ka li ya se se shudu zanba tangbu di intak chik nguwebu yuwae gani ya ta chugo di tangbu temdu lodo yung zu biga ya temdu togo ki wangra kaka chudu yung zu chugo biga taan rwa
0: rwa gila
1: toda chi, toda ga yume tabdaan la ki diga nam di megi yi chik chugo nguwe chik sute legu tunbe celunbe bas ki ya di megi nguwe bas nam ya di megi yi nga zu chik jate tenzu lo sokwe diga changma 차제고 즉 추고기 비게 즉 토제베다 팀이기 토제스들리도 추고 데리아 즉 괴미기 저 즉 이어버든데 즉 열레스 20 디나는 저 지단체는 저 능구이 있는 가르스는 십시스 제거로 와
0: 저박이나
1: 어딘데 체인 거든나 안게 급실로서 제단 땅은 저 즉 자그로던 뒤 망치에 즉 따선배 나로리아 자그로사티 진내 타 타른 부임 니네 있는 건 저 디나로리아 가르스는 자그로던 뒤 즉 추고니 배주민도 즉 개닉 소지레샤 디데스케 아이로 봐. 근데스 네버스케 아이요니 겐제우스케 아이스 인서 제제 나오메다 추고 존제 템도 먹여 봐네 추고 많이 봐. 아나 가직 수수 추고 직 배주 땅에 뉴뉴선자 추고 디야 배주신다 치주 안다 딘데 다 바스디 라킬 라킬소 냐제야 직 디 토바 토스부도 게스 인서 딘데 저기 미유베 멍시 토리앙저 직 팀로 토덤네 셰다 dinjak to dumne shemne chugo din temdu gedu bas keje karsen shipshi chadan cheje geran rogyu topda bas te yori shipshi gi jik telim be sholi ja yori jazan zo jik pemi jaro da ya tujulli du inji minji karsen chugo di ngobran gu yori es
0: de
1: tang bu cha dan zo karsen kyugi na lo le ka chi gi jik dimdi ne da bu din de gi shungle ka gi din de parang din de gi mengshi ga le 지금 2년 동안 되게 비난을 계속해 유니소 된데 랩제 코로나 계속해 비 된데스다 제마레스 아르치다 디렉트 관련다 단다 모두 고금도 모두 매니부터 좀부터 템도 규모도 가리 인자 지난데 저로 단 두기 사든데 시에자다 디날 카지 단데 지 도담다 전도 조금 조금 설치차 되기 열에 제당은 또 카지 된데 다 디나 퇴버점 참 이치하고 때 요레스 아주 저 가르치는 건 저지 슝랑키 즉 팀루년 덕배 즉 팀루기 즉 딘데기 틴다
0: 저와
1: 팀루기 딘데기 남구기 지르키 저와 진제 지자 지약 나로네 주자 제비네 아니 신에 디네 내주도 뭐 이만 더 되메토 디 디메베 파츠 지 교이나 딘데지 차 연구도 사업 전사산데 레위나 저 있는 거 저 지나라 지 딱딱만 되는데 차도 죽어도 차다 죽어 자로 된뒤 인지직 응외부터 고고도스
0: 레세크라
1: 고고요부터 이제 사고 보면은 시에서 버져 봐
0: 레세크
1: 땀 니버든 땅 안주 드리세셔 응외부 먹어 땅 안주 자로 야 다 투버까지 열어 봐 응외부 먹어 봐 다 죽어 매업 제재로 와 죽어 고구민도 죽어 매매라 죽어 고구민도 하나 세아소도 제재는 근데 자로 다 줄로니어 토그르에 땅 안주 자 자로 자로야 줄로니아데 당고도 가르선 수수 장에 수수 추고디 토 토근 나세 사고디 즉 자로 즉 야도세 추고디 릴지 슝기 즉 체륜베 쳔바 자 즉 자로 줄로니아스 딘데질이야 개고고 요체 디당고체 니무디니 키란 추고디 베나 참데 아무제 안다간 열소가나 총음 문제고 문제 안다간 요소딘데 무르 다충 딘데이나 만조 즉 자로당구도 다 사지피게 대메르와 사지타르 무십리에 대여나 총원에 별리에 대여나 참도네 거리리에 대유사든지 제제다 모르디 비게 팬토에 걸 대면서와 어느 오토에 걸면도 랑갈 조선다 니가 쉬부도 아니 이거 다가랑 자로당야 탑시 열었을 때 뒤나 자로당부도 수수 토고 사건도 다 입자 니부디는 사건 신다데 단 초고 초고 열었어 사건 신다데 단 초도 가렸으나 니바르도 추고 상고 응업대야 이불아 딜리아 도교라 기대야 이바 딜리아 토고라 기대야 이바 디메기는 기란티 추고디 비주 집에 규림 나로리아 녀제가 바르티는 디장마 속고 이바 이게 장마 속고 뒤충 기랑기는 지금 저 답부디 지금 이미 답달라기 비게 땡고고 이바 디메기를 봐 아나 이미 답달라기 발로 비게 코드 나고고 이바 아나 토달 안례 레토네 약수처럼 토달 안례 모티브 소치 답이게 사지대 사지신 달례자 토달 모르디 미신 다단제 토 모르다 그러는데 이게 다 저모토부터 기내주 유치 계란기니 진이진이 숨가래야 비게 가르스나 낙주기 비게 자그로 다야기 비기날 리시 얘기 좀 다 그랬어 디는 아주 디날이야 아 사자 토고 사자 무에다나 도구 사진에서 사진 사고 셀이야 자로 다야기 진짜기 시주 여부차로 봐 진짜기 아주 즉 대비 여부차 뒤치 주차 다 지금 하나 지금 안 모자 매로 안 모자 라스 하나 모자 존재 템도 못 주체 토야민도 하나 즉 가지 바르면 90 태제 바르가 그 예대 용구도 용구로 받아 보란 체질 봐 하나 지금 바르민도라 토야 민도 르바
0: 르바
1: 주거 그 고야 민도 다가 주디 직 십시마 제발레 로 직 숨 예샤 르바
0: 르바
1: 더 숨 예샤 신소든 했다 딘제 그네지 요비나 직 십시마 제바 십시기 침데 침기 땡게 제베 뒤주디 팀무 숨 예비나 아 자그러나 고자 태주거래 자그러나 고자 태주거디 자도고 도덤기 림주니도 그 자도고 도덤 나로그 뒤주거디 배제디 제마초가 다 자그러 나리야 추샤 세제 공자 태주거 디카지 가 삼로 카 카레가노 코나 태주거라서는 다 김주년도가 녀머지디 로와 자동 버페리샤 스갸갈 로와 자동 버페 정신기 자그르나리아 담브르스기 단나 케케 최고 매업자스인 술 수수 답대우시 차베스 삼당 동안 되게 달 비나로리아 정신기 공자 태부디 자동 버페 소딩 사자르바 다 공자 잡스고르바 다 비나 비카스고르스는 다 머르디 기라기 가르스네 튜주 규정 붙인데치 십시 체면도 십제 간에 자면도 제가 디 인도 주거디 자그르 날 군자 티디 기란 무티 비기나 단침비나 슐름돌이야 주슈나비나 주거디 직내 롱미 바르 유스드네 바르게 기란 모르디 발렌 체제 이거야 년대 개용 거래 배 퇴용 거래 롱래 디날이야 퇴제 변에 가르스네 비게다 짐준년도 그 직 지르기 권동 그 따든지 그 첨제 첨부지 날 사자 슝럼 딘데기다 직 사자 남도 떼오스 딘데기다 지 년도 바르간 거 다스 지 아마르가 딩아란 주다 지 디날이야 년동기 딘데 다스 첨부든데 다 빙모 사직으로 딘데 날로리아 퇴용자 모르디 딘데 내 퇴용 글랍제 깨겹인 거래 디디디디디 깨겹 그래 깨겹 제 모르디 안다야 퇴용 그래 퇴용제 뒤 간에 퉁거라서는 단 뒤주 퇴봐 랑가 퇴봐 모르 퇴용세 갑자 퇴봐 칼로 왔던 모르 땅이디 돈다디 바 퇴봐 딘게 퇴용 그래 다디 퇴용도 남세 가르서는 디군돔 치스드네 직 락도가네 깨깨깨서는 규 땅아주 능규게 깨벽이 디 여러와
0: 규
1: 카바스나다 다 제가 다니는 쇼테스 여러와 딘제가네 깨깨깨지 사군다가 딘주인다 걸래야 다제제 모르 딘제시 갑조드네 쇼 딘제지 용구도 아니 디나로리아 격자 출시 딘제시 땅이고도 아니 디 다가라는 각돔 체제 모르 디 야 강야치스 평용구래 다제용구래 다디지단체나 지기 가르쳐 지금 알아주 있는 지기 징아 계승이 소리 되는 거래 징이 깨는 다지 가르쳐 지나라 다디야 저어로 와 다디야 저어 당람시 마음 미개야 권돔 체제 가가 교수디 가르쳐 죽주나 가면 지나라 야다 저어 당마 미개 권돔과 다 되고 와래 되네 di dimdru nyandabu di ina gama ngay nal pigi yanyol yosudiga yanyol nobli yun ya shal yun ya shao yun da yun saal pa chinje rwa gama ngay nal sajid pigi jesimje pigi ya gundum jay ure gundum da todam

0: 체조그래 가면 개나라 추고디 강냐 치야다 추고디 야 야도야로 속 칼로디 토게야 칼로디 라길 달제 치야 아나 제제 게르스는 결항대 추고디 가서 초봉의 날 갈선 추고디 결항이 뭐 다 추고 딱부디 추고디 십시 넘어고 맞자 뭐랑 같다면 뭐나스 디 직비게 랑가네 코엠베이나 녀라 기디 메스그리 삼제 신다든 데리 라가 단로치다스 미밀아치 두고도 아주든 데다 레네가 데디 토뉴이 다 피기 하제 먹어자 모르다로 심으로 왔다 라냐 모르다 직단로치다 나래가 율럽 나가 데네든 데 질다 달로 다 피기까지 피기 라게디야 뒤비 가르스는 안 좋아 작로 레베 추고다 작로 권자티베 추고 로말레장 즉 십시 십제 그 뒤가 뒤주디 태무숨 네 개업디게 있는 건 저 즉 뒤에는 체력 개업디게 정신의 권자 권자 태업디게 있는 걔들 모두 죽는 건 담비는 뒤 단도 니 칼로디 라기디는 배매업 수월해 라기디 개가다니나 떼어셔서 월해 다 뒤날이야 개가다니나 카직 떼어셔서는 다 칠딘 채와 짱만 수입 자도네 배만 짱만 수입을 다 라기 제매업 수입을 다 토수부스 그래 당가 능구용 아주 제가 다니나 라키 주셔 쳤으니 또 주셔서 주스는 아주 능규 토고를 봐저 토김교드마 메스비스니 소스텐데 세비나 디야 가무 중이 잡스니 소스 체제야 뒤중이 진진하냐 지기 라키디야 갤란치야 일지 아니 갤란치야게 지교 당부터 남자 당부터 되면 얄래야 요래 저다 디인도 뒤주 따봐 senada losum gitinde ki sibsi sibje masebda ana chagro tujulle bitinde tugo yagu shude yirba
1: jabal
0: ana pardon lango tinde pardon lango ne ta tuju semiungge logicle midosin sortinde milatso konkebcha to mishda ga nyoche ba tado lango tinde gebe lango de nyoche ta bi logic de tanje dine ta tugo ne yagu shude yu deyu che ana tuju de zoyinde 지기 작로 당하시는 방아섬제 축축스든데다 배주인데 매도 거기 가셔가 나쁘게 안함도 신다 기계 지금이 당기 땅고야 매 안나가 자야르지 인사소데데 시에는 것도 와
1: 그러바글라
0: 저는 디인도 잠 디릭디게 게디케나 배주세제 중론 돌아 담비나 다 권자 기업스도 권자한테 주고 주고디 가르선 조격 톱단체 메시브레 게디침비니 찍네 시키나 십시 십제 남도 십시 십제디 나비는 디체르베는 조교 탑단 유저 체만르베는 아니 주고디 덴자가리아 에 야고 메버 봐 덴자가 유저 참을 뉴 맹교들이 임바 아니 즉 디가나 덴저기 지기 레저 되면은 덴저기 딘데기 둘로디게 뒤주 옆딘데 순자 아니 주고디 직디게 있는 개등 안저 따탄의 예세위 맞아 뒤 대회 지기 니도 니슈생은 나로리 말한 저 시그즈 통계원 저기 진짜기 칼로지기 가봐 용구도 가봐 용진이 뭐저도 스타 잡으러 레소 아는가 단체 자로 단상은 저 정원 절네 자로 계속이 민도 인지 민지 통계원 절 도고 그 통계원 절 깨가 주디 아니 가르스나 점진년도 왜 까지 나도 자로 바 깨가 주니 뭐든 그래 템부제 담비 시대자면 염틀라 게디야 뒤제 달라게 퍼스 숨고동아 다 퍼스는 다 뒤에서 다 퍼스는 다 깨지듯 그도 시에브리 등에도 라게디야 뒤브리 뒤제 가르쳐버리는 기나게 자로 뒤줄리베 주거디 무튜 단자 칼로비디 라게디는 배 맵수브리 배디 떼어셔 사드리 떼어셔 떼어서는 다 배디 배디 맵수브리 자돈에 배 치딘체브리 자돈에 치딘체브리 배토 배수브리 자자 제 여말 비나 맵수브리 대 맵수디 아니 기나 신에 칼로벨라 길 델루렌데 마스네 당분이 무슨 버스 제제 두큐레 당분에 라게라 찰 라비네네 찰 첼 넘버네면도 주주네면도 지금 말에 제단 디인디 아니 남규 주기랑고 다니비네 기란 라키디 네주드 데질이야 라키디 메스브네 기란 당아블 지금 남규네 모터 다니에 라세니 유 시제네 싱그 유섬 첼 렌제 라겔랭가 주기랑고 다도 말에 라게트 잔저르 봐. 로스므르데네 메다 주길랑고 다 초고요 말. 제가 레넬 주길 라 지기 랑고 다 초고 톱단기 지기 야나 레넬 라게티 제 비글 롬존다티 바스데 레 말에. 제가 디인디 디톨리아 간선 추고 자로 다야리아 응안주디 날 10대가 내셈네. 디날 내주디게 유브체. 디네인 추고 지기 응외부 매와 자로 단 근데스 제 응외부 매와 자로 단

0: 무대 즉 추고 멜쇼브와
1: 저와게
0: 메든더 첨부 숨데 쇼자다 추고디 벳 멜릿식저 바다 팽고도 하며 백호대란 차제 추고 돈도 하며 추고 안다 창무스치제 비기나 응급급수 차되네 제베 식제 통하며 요든데 임베이나 아니 즉 급디디 메드 쇼자 급리 아래 모모데 잉아래 즉 진짜 모치고를 매 봤음 대시 세게 제 세토무스 신달은 뇌다메 미니치마 소절한 디나는 순자는 가르치고 있음 디 유마샵정 안한서 초세칼을 이제 삼는 거 알아봐.
1: 그래서
0: 내가 안서 수수의 육수다 수수 도경을샤 생기서 딘데 근데 인자 디비게 년도 때 오래.
1: 그래서
0: 지 지디 참바야 지금 년도 참바야 년도 게 오는 건데 뭐를 매 봐서.
1: 그래서
0: 코나주 연제다 지 지금 년도에 년도 시계 되네 매수로 가려야 안서 년도 때 오래 직직 굴려야. 대야 년도 때는 코나주 연제 The message zero chiata, ana neju dili toshkip, dili parskip, kirang nyendi kevri pigneya, nyendi kenjo dili toshkip, zizilingir ba.
1: Rabar ba.
0: Zizilin je, jingne kuna zu harshigra sana, medi shogu ya gyugendi, zaju chigri.
1: Lasi.
0: Ra, medi mi kevri ana, bugu shogwa yugze kevri ana, kirang dina lo nam yu logu duzu taku ya huma kevri, logu jig jig meza, Chache me parre rwa.
1: Rwa.
0: Ana tindis kandis di nal ya jing thama jing ledasin yir so tindis parche parre sin yir so tindis kunzu di nal di zilin cha ta nyendi kewa zilin cha di gyugendis kinal sasha chik rwa.
1: Rwa rwa.
0: Ani me shoya su ta lezu re di sunja chenpo chumri di jimjug lezu sunza di karsin su noyo me shigri. Mure taku noyo ra ane mi shinda ge me ta yebre ana kiran kandis jigi rengjong khambu dinde namshi gi chadu chibu ana jigi lo chukparwa ana hanzo namgyu jigi da lo chukje inde nyam meba nye horwa o dinde sorche kunzu gyugin shi gara diga shiya chasun ana kiran jigo karasana jugo dini bet dayam edu bet chikje bet bar da shibshi zina da shukru zina da inde chasun ana didu karasana jagro dulu nyega dudu di mesuru ga Leung chenpa dine ngodze shi lenje.
1: Lese.
0: Kera di kore totem soli ya nambi yina. Ani shi ne, raba, bena langwa na lo dogyo la ki sikri tang su, togoy ma deyip di nal sikri te su, raba, an diga sikri te su labche, wengya sikri te yang, kera di na sikri ma te kong ya, shunglam toli ya, nyeche pongyo yina, an bar tengyo sunde yina, di zangwa so ore.
1: Lese, lese.
0: Di pa piwe, ani, zhugo me le shio zang, me su ruga ngodze di kebi na, biga ya jagro dan tukuris.
1: Lese.
0: Dengan zu ngubu mewa ya, jik jagro dan ya dulu niya tangbut jirba.
1: Lese.
0: Da niwa di ryo, ngan zu jik sanyum giba, ruba, rin yirba sija jay wali ya tsuyba, bai rin yirja bai tsaya wali saba, dine tsaya gana san yirja, dagwa yirja, dine gine zu tuyanja ngan zu, chugo di bai tongya mewa, bai maa saja maa, jik da, ngārāntsū chōngsīk ānyō chū wāwā kyu kusikir bā.
1: Rōhāl.
0: Dīndrē kī kī jā tōngyā mēb dīndrē yīmbā yīnā. Yā kāp dīdū dī ngārāntsū khuārē sīnā dī ngī dī kē wūrē.
1: Lēsē.
0: Jīdī cāmbā yā.
1: Lēsē.
0: Jīdī cāmbā ngī dī kē jē ngī chū gō dī khār sīnā dōks chā jē chū kē sōng dīndrē jī nā lā mā sā
1: Nesekla.
0: Gemmudu minna di nindashke.
1: Nesekla.
0: Nire saasu, ani chugo di saaji di nal yaada tonya mewa chaasu. Anzu mida di kye kyon chaamazo tonya dhubsu di chugo du saasu di nindake ure.
1: Nesekla.
0: Diye dimchugo le zuri. Diye karsina anzu sunja chungpura. Jidang chana sunja chasum yaa kibuda dimchugo le zuri nalo diyo dewa dimchugo le zuri cheshi na chana le zuri chenpyo na zhugurda.
1: Nesekla.
0: Chasum yaa lepti. Chata kaa jiga mi mewa mi chola chim na mendo dimchugo le zuri nalo shivunja chugo mewa su zikadunga. Yadi mi jiga mi kyun mewa da mi chiso chola ma chimba dinte yinkya karasina benjo ka sunja di chisum yaa kibuda su dinte chawi na. An diye dimchugo le zuri nyam chibwa nalo dinte chudugure.
1: Kuri
0: gigabu di nalo jiga dumzi sanada di na chesi yore. Chata di yindu ane tili yaa nyenda kibwa yina. Ani mota tuanya ya maana mota pel dina sabri jik chabu chenpu tangche chu gyug che dar ane rin nirwa dinde che che maa chutpe te ching su wol tuanya kuru mendo chen che se mendo ane nyende kia cha zan ane kerangdi juju maungbo dina li ya karasin dimjuyug todam chenpa ya mota di karasin tosu kuru wada peme tab pen tuanya mev cha su mota tuanya mendo pechug rinda pe mev cha su 아니 벤조가 중국인 데 차소 아니 디날이야다 게디 도스 사르드 년대 개비나 중국 년대다 데 년대 개비나 아니 중국 년대가 디날이야 내주디 외바스 지디 게디 크란딜이야 덴주기 총래가 덴주 딘데 나유나 바 투주디 외매위나 아 덴주기 디나 중국의 전라지 김재용 그래
1: 나세
0: 디날 그거 추고기다 디날이야 링단 치료 제제 지식 개고로 와 하나 주 디날이야 간선은 야가 타이나 저자이나 쓰고 동아 제가 딘데 지식 개제 디날이야 긴접 제인 그래 제가 진내 긴접 제야라 디날 바스디 뉴비 유체 게디 딘데 제 매위 있는 년데 게 매다 나가 이제 사수 좀 비네 라파르티야 면도 사수 슬럽제 사수 시기다 스나스니 소치 랭크 소틴데 소치 케제 미네 디비네 지링 말에 아 덴조 공시 디 아 긴접지 지금 말이라 디비게 지지 말 가르선 저 조금 방다 걸어 봐 다 진주 지 인도 첨부다 디델이야 인데 개유나 아니 코나나 베 가르선 내 주디 전생고여 사지대 다가 임으로 봐 진주 튜디날 연제 가르선 다가 연제 딜 바르게다 딜 내 주디 토게베다 내 주디 컨데스 라이메 튜주네 제 남신네 제 티용고다
1: 근데
0: 이거 통계네 제 티용고로 저단 디인데 델리아 순자 근데 치미 미매균 중이미 매균 중문 근데 치미 딘데 강가 티제 디날이야 디날 긴지 긴지 티용고래
1: 아
0: 디날 카지 있는 거랑 좀 능고유 가르신 개가든 지셔서고서 지금 누가 먼저 장게 코로나 신게 지금 딱다 마대 체제 뷰제다 이제 딱다 마대 원나 코카 룰 코카 여제 뉴브셔제 딘데스 답다 마대서들이 이메는 안에 칼로와 게임에서 지야다 다들 죽어야 십적 십시 제도로 봐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 도수 제도스 제 뉴욕 게디 딥맵 딱자 제제 아니 신에 죽어도 맵 제 죽어 줄로 니가 저도 아니 진주년 더부터 진짜야 년도 개베 뭐 저기 케제 아 담 뭐지 니야면도 뭐지 또 생각 그때도 출 사정 안 좋아야 년도 개 좀 안 저도 세미 세야면도 뭐지 니야면도 슬럽지 아 뭐 저기 티인 거로다 뭐 저기 티인도 아니 신에 뭐 저기 케제 도통 쳐 봐 딘델이야 자로다 비메 자로다 둘루니에 초그레스 디나 무메베 둘루니에 버티자르바 다 숨바데 가르스나 마조 직 단데디 출루샤 숨바딘다 구조샤브르바 다 구조샤제 추고도 구조샤스르바 듄리야 다 메르 치베디 도스트야도 아나 출루샤브다 리니에바 사욤케베데 도스트야도 세월 추제 니야메 도스트야도 이네야 닌데케 구기 로바 토덤 쳔부터 아닌데 내세티 팀지 쳔베 모두 코드나 고고도 도스체제 둘루니에 도고도 다 숨부터 가서 구조 쇼스 주거디 구조 쇼나타 주거디 폴라 쳔부터 폴라 쳔베 나로는 가서 디니 니바르토 냄규 라비나 라토 가바스 폴라 쳔네레 니데 기고요
1: 로바
0: 다 쳔다 모르 스튜디오다 알링 용슐레 티 지니 용슐레 디 쳔데요 쳔다 디 인도 니데 스케제 가르스네 지디 뉴십 쳔바야르바 딘데리아 징가란조 신진사디 딜리아 개가든이 신진사디야 단 뉴십스그레 뉴십 쳔바야 니데 게제 디 디딱제 제제 두고 니기도 니기도 개랑가 니데 게네 베레 토게바다 질링그레 드리네 든제 니데 게 손내주 이제 튼샤르바 튼주 건조 다 튜주 날로티 다 딱제 제 제그르바 다 제제 니마소 르바 니야면도 니기면도 나나 아니 튜주 니젠 스튜디오다 니야면도 아니 제 니야면 아니 연조절 군군안에 받는 모두 티인 그래 모두 티인 그래 다 디날이야 가르스나 디날이야 키라 군군안에 받는 모두 티브디 가르스나 캐디 예단 취미 된주역대야 총래 된주 나유나 줄루 니유나 델리야 모두 티 김부대인 그러와 캐디 디 총래 된주 매비나 김부대 제그 말에 세단 디인도 디날로리아 tujuu nye chen chi nal, jidang chan nga zu mi chulu shiob da nze chi tu karsani mi la su min do mi tanda mev che shas ta che gi yomar ba. Di nga rang zu yu jik gigog timlu nal lo li ya mi chulu shiob da nze le la zi. Da jidang chan mang che ge chu dagara na sa su da bet tim su ba. Bet shingyo rang yin su bet ta che gi yor di le di bine to di ge du shi ba kelin gi yomar e. Gubun di mani ibi do. Karsani di tujuu lo nye chen su nana ani shine mi di maybe this ma chinda che yungur ba da che yungur cha da di lo ni na lo le tu ju di ni mi di la bre le mi di si bre si che le gu yo ma re cha da lo ni che su na shi ne mi 직 돌아친 배 뒤서 치다 팀룩 뒤주 된대 지가냐 세시 수 수여봐 이거 팀룩 더듬나 또 수여 세단 뒤인데 아니 그냥 주거디 권한에 배 직 제약 뒤주지 여러 디나리아 많이 있다 이제 재민 단이야 그러면도 레몬 아이언즈 바스 팀 그룹아 바스 팀인데 아니 그냥 신내비게 자로단가 친제 무저도 기제 자로단가 조고고 자로단가 주디 다니게 셰비 야니에 무저디 라수 구마 겹슬럽제 계란기 무저디 말라 공기 니제 파르텐교 로마우 겐교소든제 이네 디조구마 구이침 배소체는 디용구 말에 디게 강가 니 바르동조 인지미지 수수 있는 장문 소고고 여자다 먼저 디바 피베 있는 즉 십시 뒤주 여샤가 즉 니에디 자로단도 십시 여샤 개직 말 왔으니인데 가방이 보도와 십시 뒤주 장보다 이제 개직 말 라키 조교 라키 라 쇼리 즉 레슬라스네 개는 그 말에 도고 마디 니금 도스네 개는 말에 뭐다 안다 즉 토야 도스네 개는 말에 간다 캐나 녀자 땅 수고 디 수수 가르스네 야 수수 자주 가는 팀다 개대 여러봐 뭐 땅 수 아니 신다 디게 당당만 대비 디게 비게야 도덤 쳔바야 즉 주의 계제 도슬라스 슬랩샨다리 카지 즉 수수 즉 무도 체제 비게 야제시 라베제시 김들 카지야 이거 티스는 이거 틴지 그래 라스 응아래 조건 내줄라는 거래 긴기긴스 지난해 발에 도담 쳔발에 저 메시 미시달에 저 메시지 카지 뒤 대변날이야 사과 개주로 와 나타난 건 사과 개국이 요말에 제단 뒤인데 도스제 무저디게 있는 건 조직 즉 구쇼바 르바 멜 메소르바 무저 디미게 팀진인도 에도바 기 무저 신소된데 존재 안아조 자로 딩외 매베 자로다야 날 도스침브레 다이나 카징 조직 초봉의 날이야 주고 대열의 주고디 야구슈비 유탄데 배조다 유르바 말해 지금 즉 부재기 날이야 이와다 룽바 구조리 이와니 즉 도담치님도 디 부재 발라다야 소르치 대기 인생이들도 동안 가직 세반 아니들도 아니라 이제 전에 지그리바 바관이 야구슈비 대유 모든 비타고 좀 알아라 기다 안다디게 주냐 딩아래데 자그로 터치소분이디 부재 발랄 제식 이와 구결다야 신선들고 동안 게데 또 세비나 다른 게 윤 셰비 직내 결항무 매베 자로단도 딱 하지게 탑시 간다체제 모두다 툭 바꿔디 비게제 아니 직 워신 버체제 종리베나 직지 규제 문 메소로 가다 이제 모두 렌제 모두디 베치리 담버스 침비네 케 모두 티 다 티바 차샤라 봐 모두 저바 체제 티바 차샤 아니 카지게 직 워신 버체제 모두디 티바 차샤 모두디 티비네 무저대 팀군 뉴비어 무저대 팀이 수치브라서 미술과 팀들 다 미술과 무저대 티드 무저대 테지 개별에 테지도 가라서는 내디 무요 내주디니 방다디 도스레 내주 되면 아주 캘린 게 있으레 아 그저 테지도 당시 개도 잠바 들이야 개디 내주 있는 아주 괜히 게 있으레 제자 죽어야 무저디 리구교진에 무저든 자로 줄로 녀차소 무저 멜샤샤스 무저 제제 줄로 녀차소는 사용 캡 제제 무저 제샤 하나 굿 구마셔샤스 무저 제샤 직녀 차수 주고 모르디 리쿠조진에 와 당제 미드데 루용제 십시 메브데 제제 리네마 카쇼제 모데나로 미카세데 메균 좀보다 내줄 합이나 아 모르디 안다다 데 가요 말이지 안다 답이나 바과 소티데 안다 고 사브레 이 컨테스트 딱제 지그라서 모데 디그 링우 안다데 데 그래 링우 안다선 당은 좀 넘고 만한조 뭐 제가 다니는 10배대 마사저래 아 뒤대별로 문구 콘리아 같이 그러선 최자 하우스 시그러 봐 최자 하우스 시그러 다른 하우스 시그러 다 제가 다니는 먼저 등을 먼저 증거가 안다래 먼저 수익 안다래 안다 전부니 안다 직하선 수 먼저 수익 레다가 안다세 딩은 좀 남주 제가 다니는 신하우스들이 니부디는 먼저 록슈가 안다선 파동지 하래 소부디 증거가 안다선 최자 하래 네 카르스는 다른 하우스한테 쓰그레다 제단 뒤에 응급주도요 뒤 응급주도요는 뭐지 소적한에 퇴바 계급한에 퇴바라 사공한에 퇴바 카르스는 예린에 퇴바래 나는 지게기 도반에 퇴바래라 소적한에 퇴바 뒤 소적 나로기 뭐지 창가 칸칸 가르콘 퇴바래 아니 로칸에 퇴바래 상한주 미기르기 유미 탑단라기다 차차 겨르디 날이야 칠레가네 디날 퇴주다 모르디 로제다 요레 모르디 소타카네 토이미 기거카네 토이미 딘데기 디날이야 사공당 하나 주 세진미가 사공 전부든데 시그로 왔다 어딘데 사공 간에 토이미네 제 디날이야 다 요레 저단 디인데 대대제 아니 안다고 말 대대제 디 말하서는 짐주인 인도기 로렉 타베날이야 디 제십체 인도 십제 제십나 때 인도 구조래 하나 가르쳐도 안 토가 가버체 자그로 담배 투수 요래 디미가 다구수 이미 요래 나 모두 대 요래 자그로 담 사브리 비난 메 멜치 세수성 모두 대 요래 아니 주고 네 주치 불하 대 요래 아니 제주도 체인 그래 아 제주도 체인도 모두 체인이디 대야 긴지 전부 요래
1: 멜로
0: 봐 제당은 주고 직내 에지 파주 모심 체제다 로봇 맞잖아는 딱다대 연습 로봇 체고를 꾸짖은 이름들 이제 체제 동교부 된제 나 템들로 도움도 머리 자그로 만다는 나 템들로 도움도 체제 수소강의 투배 수철 때 등은나 비게야 지기 팀리야 지순 중에 된제 팀계 자주 치주고 여러 봐 전에 된제 체민 단야 단데 된제 체 요리스 시기메 다 이내 아주 롭진 디는 좀 주고 된자 된제기 레전 마토야 공원과 다 니가 탁시 롭진 디제 인자 디날이야 예 주고 자로 된디 디날라 줄루 줄루 니 니라 나로리아 뭐 예베 줄루 니라스다 뭐 메베 줄루 니라 나로리아 도스체제 세세 슈그니 차당한조 링이네 지기 미스 주바키 변종 미스 주가 기 직접 기 즉 니날라다 야가나 종두에서 디날레 직로 니 나로 탱만 니숨치 종료 일로센티가 변종 나로 직 다지 차도간 로센티제 미스 주가 로센티뉴 예 디날레 도 수야 수사 다이네레 로리지날라 직다 레네 로마 진짜 템바 사위 용부터 이제 용이나 아니 지금까지 초보의 도시 진짜 가셔야지 당 50의 도시 진짜 편에 기본도 조금 맞춰는 면제 배수 제제 완한 좀 어쩌라 주변라 어쩌라 어쩌 치주 다 디디어로 하신 예수들 그도 와 아니 지금 저 나저 계시는 그런 돈다 주고 이기래들에 등어들 니가 티피게 되래 아니 비기 즉 도보자 없으니 그러면 비기 즉 딱다 내가네 즉 내가 내 토마토 사드네 내줄하고 그래
1: 대나
0: 아주 토덤직 체비나 내주 말하는 다가를 사비나 제주직 체비나 아니 긴지 제주 날 십제기 제주 날이야 아니 팀글에가 친이디 학과도 된데가는 토덤 체열에 최단 뒤인도 녀디 날 들이 롬젠 당부 날이야 직사고 공매 날이야 지금 뭐 예외의 수차배 명시간에 들이기나 뭐 매월 또 세제 세세디 록 슈그인스 할행제기 날이야 정말 되는 토나치 나로나스
1: 레스
2: 마르레 학베 보네 자냠타 튠지 로지 시드윈지에 당변 지도 리로기 미리기 저 와산덴타 피게 당디 튠지 당 조르주 시베 시튠 지도지에 당변 지도 리로기 변종 사버 조준 시베 도쇼 첸보 차바 제회

미리 듄지 괴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계급기 도시타 지망기 도시 팀종기 도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퇴다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구

나시. 균이 뒤내슬로 공기 능미 넘주 밥단도 립신도. 난공 규기 송이 메탐시 지지 체무 참보 메바 신내. 내주치와 이유 시치. 그주 십슈만 나시. 콩라 내수야 부충 메바자. 심난강자 치차네 착시 호프트파도 착시 늠지 체제 내준 강야메. 어민이기 아래 시시해진 선바양 백인당도는 시차를회투성 난공기 나리 착시 명불 줄지 공표도 조톱기지담 그주의 십슈마테니 가슈디슈메불 줄네 명이 세순다와드불 줄 어민이 메푸도네 텐잠기 되살치바다 말때마타도 넘주 채도 부르시 로망대지 류톱계신 높삼 김비에 류바송기 샘낭 바바 류두장 학벌 천신 양규 정리 바바 규제 재난 티웨 지질송 탱시 촉부 돈송급 촉부지기 바바 나두베 알아 통주 공부슈기인 김러로안의 바바 따도와 제규유 지시 류바송기 체두 연락내 알아 샵다 깨보마세 미버 듀부 테바 지신도 나양 바바 챙기도 ngayne baba shita chenki tu chi shue xin tu zhuak zi tuwa kebu luwa ning. Tinga, lomang tsuwa nyam tu kirin tu kuni pape ni nyendar nyam tu nekya. Loka simdiu shik teni chung yung me. Liu ba sung ki chenpa tanna, rang ni nata wa xiende koshi korwa tang, rikpa ang chubu xiende kyo wa tini, suri tuwa ge tsarki korwa shiba di yin xie chi. 로나차웨급기 첸시낭 제모피 현지양 메바티 추구시엔다 마스웨바 마이나 추구시엔무 그바수기 타둔 바바 당냠도 얌젠칠 신두 증외 주슈장 신용교바티인 지투식 콜라 특지신기 투폭네 바파르 아마 그주시 테나 바베앙 오톤티 카르부네 마르부탕 마르부네 낙보 낙보네 라리아 멘불 철진 타미 취시디 베디 바베 모동 땡투데 테네 균리 마송와라 테니 바베 모동기 취시의 김베 손나 중무 바베 타미 우무지 테네 우균체라 니가 방삼장 샤 믹직 좀바탕 믹시엔티다 그 개슈 친부 무신도 바바 시프 그 치메 티그식 딱다 바베 민나 주무 바베 미디 나르신당 그 나량 바바시 표바당 랑기 치마 균체 메바라 바페 민낭도룽 그 바바 탐신 랑기 모동 바페 모동다 미타 짜젤라 담부르자르 깨친뷰 균신부 메바다 테네 고야디급 바페 민니가 당뇨 메바 지신 좀바 통와디니 니쿠바당자 고 항상 그바시니 바베 미니 담불 좀바 마세 더도 미키 순니 치메 틱바식 템바다 모동야 응부니 땡아 통외 갸오 테르주 모동 갸오 티 파촐라 싱작바식 두바디니 맹강 두 응외존 지급 통외 깨마타베 주구만 자기 모동 당자시 장르 렘메바다 뒤뒤 강양 메라 신두 싱부 네바식 지도 제 바바 직딘데 카체급기 모동니 테타르 드라부뚜 지시에나 참슈시 테니 추드라와당 추유도와당 입다르시 그 락베 겜듄키 바비에 치마치시 테니 충투 코바무급 바비 균두 비주비 치답시긴 그 추차부 동변 강루바당 아초르키 바비 레부 치접지급 하고 콜라키 체마르까디 아라닝규 치규 서루에 그 테타르 아라닝규 레부치 바베 류부니 짱라 까불 줄바티니 공기 우저당 민마떼 부시 디니 바베 타마르 콜라샤베 송니 티시 공유시 멤버차지 깨가나지 주니 균두 첩센식당 자와라 민달 통규제보다 바베 타미 송니 로르 체급 로마 균두 미베 모동티 루프르투 치이 도시 동바당 자네 루프르 균두 조와디니 심캄기 타르바다 뉴슈 예와다 세수하게 통매 내법도 록바식 기장 임바 또 테다르 섬시 체지 그삼바라 바바첼레 대지 모톤 티 중외 균도 티니 공기 루규당 제와 유실라 공기 지수 제와량 제와 유냐 총튜네 타바라

0: 데니 소남 싱베 다소 샘첸라 데니 싱레 제베 튀럽히 용순데 샘베 춘다시
1: 디니 추소 장다탕 조소 총다 뒤베 거디 나웨 프람지
0: 디니 토강 유토 팅접 롭스 차진 준비 부초추 심콩니 슈웨 가비시

给这些路体中国网民日模式有没有提醒他三别电视系统有图不起鬼 미창문이 튜럭살비에 땜방타 살두방 쏙준부지니 튜럭살발 외동초외 레지 컹독되구 벤저 쏙준치유 대화진규 타경타 광비기 도시 사바디니 뷰세토외 벤저로 광비를 치둔치규 타경치

0: 판다니 비친키 추수 중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세모린게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구르 년전 쇼이 개드윈지 랑종기 텐제 체원나서 배워타 메리카키 레치 망서츠 제시 차양츠 개드윈 냠두 수디 개제기 제와 스무 촌바라 제육시 개드윈이 너리서규 루도 종 자반샹 저부 총즈 퇴자니기 주규 망서라 뚜간사르베 디미라 육시 저부 총즈 총조 세비 베드윈 남찬라 튜멍이 고르체조 고동급제 제케우타 초동당우타 뚜간니기 주구 서준 세비 망서기 뚜네 차진 렉소 친육시 사두 켄텐 싱조 튼체 짐존키 털럼샹디 싱조 튼레 뷰다 공비타 망초 버바 용교 튼진 잘치 장교 총 싱레 총세 팅키 존니 제베 녜도안 제미 제주류 튼뒤기 싱레 튼제 짐초 진의 주베 체지 닌니 숨님 파라 하산 요시 다딘키 짐조티 거기 링 탕진타 총창 남사사바 타마 디규체 서지 숨나 뒤지 두니와타 정용키 싱레 탄저와 유베 변조 총니 제보 숨주 소니 슈니 폐기 켄텐 싱조 튼제 초 용니 응바 체육시 제제 니닌 킹아조 녜도 야미 제주류 변종 류체 진도로 투지기 모제 체규 체시 인베 쇼구레 리규 강고로 제주 진도로 사자 총기 덤숑 총 양바 진 총대 토뇨탕 내조 변종 체류기 신감 시비 주된 조 제비 다리기 진도티 란균 총 류제 주탕 사자 총기 시슌의 존니 체바시 인신 개용 사자카기 레쇼로 강고로 주기 강기 튀미탕 미겔튼 류제바 초주 진도나 쇼유 니자라 표현한 중기 로바뷰 튼조 조비의 초진탕 총민 초진 급탕보 사사 초과 대토니 표현한 중기 로바뷰 튼조 응유수 조보 중기유 표현한 중기 로바뷰 튼조니 땡에 니동 자민 조비의 류다와 시벌 조비 펀등 빌로라세 빌로 도초 인신 빌로 도초 조보니 송 사도로 시속디 빌로라 가신치외 망초기 도수 직도 지니 决定 作为 빌로탕 人业 빌리기 제공나 초 균투 빌디 미순주학삼유에비에 미리 리니에서 태국 망부를 텐데 태국 창위 체규 최고탕 녀중 냠뇽 사유 금니수비 이시에 류제 전초 모두 녀신 유바탕 기비에 미시주 시구지 유추 전도나 원지딩탕 류태니 라냠디기 세르기 담아토바탕 기바 장비에 준주 터두추 장지팅라 세르기 담아토비우시 비징기 퇴주 제제 니닌기 제주의 초수 주법하라 정규 류제 투민초바라 세르기 당마 야당업 중의 니탕 응기 당마 뒤주 뒤지 상기 당마 주주리 니체기 중재 토니 모두 세르기 당마 당 생류 당마 토 망슈디 이바시 진대 고비에 체 숨주니 진로니에 동 야민자 주류 정규 차외 볼류 용차 진도로 비진 계급 차외 볼류 대내소 고수부탕 갑디 진도나 점린기 뒤인기 앙주 진슈바 제자 슈유시 진로니에 동 야민자 주류 계든 진기 닌탄부 롱예바스의 용법 고통주로 직상하게 개유시 사내카키 터동 롱년탕 조니 요고라 규바탕 심세 로서기 최고변이 개준 인기 인내탕 요고 제주라 니지 투규이마시 어린년 조르키 진의 구비에체 숨주 인내 수비어시나 어리탕 이란키 진의 구비에체 인수 개인 전면 체장 조니 비 평균 삼시 전두 매비 왕키 전면라 피림 강야 총명시 이란년 조르키 진의 구비에체 인수 군 인내 수비어시나 이란키 천재부장 알라키지 뉴욕에 테렌토 치료체스마탕 공타틴 뉴욕도 교배 미유니 냠제제소기 초신라 쇼규팀시 이라기 슬륜탕 장제봉티 머지직조 자이디예 진대구배치 숨주니 어리 주지체배 태규전주디 이슬람 계급라 규동동외 계지 난제봉디 이라토 랭켄 주점외수 주지와 탑자체바 대토니 이라초용니 랑딩아 계급기 대자탕 대니 송종체배 튼점 사발레바 충기규 녜동자민 주빈류 론조도 이라시슝키 이스랜 계급라 규동동외 차주라 계가토바 탑자체지 리먹봉키 응아신 이라토 몸민 동차 카시에 제송체육시 샘업신계 텐티 까망의 선주로 년천 슈차
3: 대화 마두 교 수양미 탕고 중나 딜리 학버지
4: 다 줄람조 인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5: 수정 진이스 그네랑 라도 페맹기 맨주기 냠버제네 세기 맨주 줄람기 맨주 맹기
6: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 무고방잠니 뒤부 베게
7: 무고방바미네 기트디니 중야게 겐조시디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8: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 두탕 니수미
9: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8: 디탕 람듄 디이 덴조즈

0: 나리 아이구제이나 안티네 버주게 가져오레스나 아니 대 십드스케 센체디게 있는다 십시 야우수지 미규 등무결이 미규 담배지 급 뒤뒤이는 포숨부디 나리야 챙기 포아스 나리야 개우여지 타마데이는 안트베 나리야 개제는 센체 추기다 추주다 버주 수보야이는 고니기 추주디게 둘인치 왔다
1: 오지 버주스니 도첸 사방역도 살아
0: 타라지 다 진짜게 대신욕 진치의 그림시 규고자니 만주 버주리아 대디드이나 버주 그뒤이네레 버주 카디니 근체 메바이나 대게 제대로 위에 능주 뒤통고도와 나 대진내이는 극대야 쓰여지
1: 아레 진짜 임브리
0: 포모 잔게 던도 당한지 뒤규 어 초에 나리야 두시제 딱반스 카디니 근체 메바 고교게 제대니에게 속차 추리야 버주 푸 디밍 속차 카르토뉴요
1: 哦，路给来停车去耶！
0: 王堂是路给来停车去的，他都因那乡下去，俺们说给你来得给不打。哦，乡下他俺们给你来停车去个月不是？是不么？啊这样啦，看来给你那俺们送上，俺好怕嘞，这天是。看车难叫跑不起来。哦，抢俺们是也是没变。抢俺们？哦，给来了呀，鸵鸟是去吧？哦，抢俺们。 창암무스에디는쇼부윤엘에피르모토에금생카린라제양라
1: 불로 창암무 수부진체 미니체 수부지체의 동기니 개학삼스무여르벨
0: 지 제잔 수구진구 딘제시타 수부지체 첨부딘제시드이나 남리아피에 등원에 깔레카고르바
1: 원시
0: 제잔다 창암무 키미부남기니레다 남네이나 수수 수부차긴데데제니 정이 남리아피로 외섬주디나 돌차브지 디제시제 튜윤정부침배지리야 콘주쇼세디네 림싱얌제네 프리에그 뉴브디네 데네 미에브차브다
1: 아레 진짜 임브지
0: 데이네레 포모 머신의 창암무시 피예기다 뉴브 메비네레 콘주 극샬류 얘기 격세디네 만추 세뮬레 데브지오지
1: 라 디칸제이나
0: 데키시 클롱키 극샬다 듄체 극침비네 창암문키 링시 슈크치웨 깡부티네
1: 추추지리아
0: 真真应不是听马车人的的长安摩的真不灵体托你呀那宿舍七岁的才是这里哦长安摩的人一个人心都不受情为刚不得定见的局下是来了都有了吧但是那这样了的没变了其他那的运动我没变了哦我们哦宿舍的改变了的呀预备多多的那么那的偏心不投入在这边了
1: 哦，彭曼给是呢，阿蒙去给别定了呀，预备阿诺斯的地方。对呀，阿诺斯过了呗。
0: 是彭莫，阿蒙去给别个的预备，多多的明年阿诺斯要的。他第一呢，阿蒙里呢偏心不投要的，看意思呢偏心去的卡巴投要的是呢，阿蒙写作家的彭曼给同写的呀，就是蒙切瓦卡巴村的几多。
1: 你蒙切瓦，其他个的呀，第一。
0: 其他的呀，光绪的卡的。其他的呀，光绪出入。是，其他的呀，光绪出入面的两个门第呢，其他的呀，那从那起都有跟前卡的是呢。到底呢，阿蒙去改变定了呀，预备阿诺提坦找阿钱不要的。
1: 你看这一呢，这样啦。
0: 到底呢，推荐其他定了呀，从阿给这的跟起阿蒙的呀，那阿蒙人一个推磨门边绿树给路浪竹炭角的。
1: 항바투阿蒙去改变定了呀，预备阿诺提呢，还将去也没吃不起个哒。阿诺提呢，身边碰吃不起谈着玩呢，才给文章给推送呢，出去忙不读书去都不要的。 le ta che na nga mong ki ge be ding le ya yu be nga no ti na le ya chu chu din je du nya che je de yu bi
0: ji pu mo dai ne o chu je ha jang to bi yu tan gam xie qi wei qi tan ding ya nga mong ki su su su bu yu ne nu be se jun song wa qin yong tu dong to bie ta nga no ki chi lo ya din je ne ning zhe sa ji yi nu bi gun xin tu bu yo da
1: 俺们记得是去苏北那边立地去不谈，那边山中送完给领土不远在呢，结果我们也心里面谈，军旅点心，但其他人却也明天点别到点收下纪念日。啊嘞，他钱呢？俺们的呢？感谢起来直接投喂其他人都存点钱，特别慢些，冬天呢就不停这苦节呢，米里亚绕不起的，叔叔家里买卡不容易，提的呢，俺们给给别定了月饼，俺老提他找我亲不要的是吧？
0: 其他朋友，朋友他们来给他来讲起。天蛮晒的，那我们去送垃圾的，一年立金也不去不谈。送垃圾店里呀，那下忙个月饼嘛，菜地呢，全国被那边的店员的，且咱其他店里呀，着举起别个里呀，送垃圾不起多大。
1: 啊嘞，听这意不着？
0: 俺去年送下的呀，明星大喜大悦的，明天朋友来给金个月饼。
1: 俺家养来给他给送的，俺心里面。
0: 可以啊，朋友他们来给咱给送能行，俺们给人的米粥里啊，若不切切，其他店里啊，那当吃他的这苦都不要吧。切咱俺们店的其他托给，这么久要切做这些，伊不谈，俺村里的店呀，其他出事伊呢，是我的。
1: 啊嘞，其他出事？哦，明天我那天我谈差不多了，阿姐养啦，等俺哪里啊，老人，给俺养俺天天的，我就难办多钱呐，俺那俺那不缺，没得用的啦。
0: 我是朋友，那你阿姐给你呢？朋友给他推荐一段比较更喜欢的。
1: 多钱呐？这样啦。

0: Penchong Lungtin Nyantin Lekhung, Pyoge Lungtin Ki Senggyuro Kuitu Kunchong Shebe Senggyuro Chokdu Lichengri, Nga Tengdi Lichengki Nyantrumba Tenzo Lindruyin.
1: Senggalingge, Nga Lichen Nyantrum Shukin Isiang Jinyin.
0: Senggalingge, Tengdi Senggyuro Kuitu Kunchong Shebe Lichengna, Chuetun Zowie Chita Shebe Nangzhen Chiti Shuyu, Shamla Shibde Nangtun Nam Senang Yobashu.
2: Zonye Chegui Nyam Nyongta Becho, Dikbu Dine Chita Sebor Chi.
3: Senggyuro Kuitu Kunchong Lichengki.
1: 绝对作为持障能力。生个林杰听得绝对作为持障西北能才能，平常农村年轻力控，票改的那个社会吧，这里同住来给别为直播生个过脚头。中华人民朋友给，我罗宁边社会处协会边平常托的我罗是相对抗起工资，这些平常来给我罗宁边伢差钱的相对抗组别个路口过去能听，买家的收银。
0: 这些平常来呢，平常老个中间的空格中。 长谷乡起民营行，我是属西镇城北了，吃了南阳鱼。听个空个前途，人当写都没变，我罗宁把忙不济，伢子南阳鱼精。提到婆拉都民族为前途，空个旁边我罗宁把提到空了，自己南北里。这些品种垃圾匠，旁边人话确实属马当娃了。龙头面临提到伢子也不南阳了，他同养殖干了亚种设备被打了，罗马伢子南为我罗宁把提到去，明西头。
1: 他同陆军及空铁上有别，我都宁把忙大吉都不讲难有。空气罗马人将为他的平顺措施当年，他把了我都宁把即将出了马当娃了，伢子也不难有把哩。跟这些工作来给推广土，我宁把提的伢子也不能够呢。空气怕没热话热了，体外空人也给跟着洗了嘴呢。将我宁把提的，没热没热怕了，跟密切不能够体验些就行有了。
4: 空气，人也给可给来接不起银边问呢。我把起松土当了来给不给他，密码了相对许多天，在为这了过生意了。他把人伢子钱边我不有钱，他多那些呢，给可给咱这陆军人为他，中华美日给咱这我不银边，我真能给有些啥鬼把最多，啥鬼呗？中华人为给呀，给都到呗。我老人宁把铁的伢子拿呢，中华人为咱亲伢子谈，军政钱多来给全部不为过了，跟着许个。
5: 平常托的，我老是相对抗起工资，这些工作来给。哎，我老相对抗拿了，那个公司送的，密码学我，他的去上的，教的，嗯，他是谁的忙不多，你那这他的亚洲些就陆军军训的，我那个呢，搞错的。他当年俺嘞这个，搁这打这个，打电脑。
6: 세베운에차샤나
5: 진짜기 제가 근데 여러밤이
6: 도터
5: 뒤대시우네 제가 가서 그러는 저도 너무 제별 너무 시기라듯이 로킨돌 단 셰즈진 너무 무지기 거는 셰기들이야 뒤단데 가서 그래 정말 속 있다가네 근데 라드스 게메베스 스톨 근데 제가 되게 나로는 저단데 있다라 지금 라드 제베 누구 다 즉스난다 그래 벤처샤는 세장, 누장, 산장, 슈장스 나그 시드지 딘데지 딘데간서 유게레 요아리라 딘데지 딘데 니마 베주다에게 담베 뭐 딘데르시르샤
6: 나 살스게 미끌지게 딘데소레 텐제샴즈간지 니에브리스드무네 삼게 마케브소르타 딘데소레 타 인제 마리산산스토가 드드 아니까나 미끌게 타 텐제샴즈간지 딘데츠드리안지
5: 미끌이한테 저 강물로네 저게 디년에 봐줘 저 다도 먹구나 일사도네 봐줘 kyabchen sabu cha marbe, ronja sabu cha marbe. Kuna nama mungwe patsu si che, tindra gune toda mune cha sha ne, toda mungu jira su. Tangwe la kyel cha sha ne, pena manzu klesa tongir ke gane te, rangu chu ta, tine hagu jowe we ligun tsangmulo ke te la kye da, tar kare chokchen si, tsangmulo tab su.
6: No, sanasa.
5: Ani, tiwe kyang ke tande.
4: Tansi ting?
5: Mingden ting rwa. Mingzhen ting da, dande zhengwe juus dan, ama zhengwe wu juur ba. Diga tanglo ke chajin tabsu la, dande lakye mingzhi tingi lakye diga kankara sunsa.
6: Ah, hello, hello.
5: Di mizhebe, dande mima nguwaan sak marwe rini, nore mi yangan ke, da tangwe da, gareng dinde ke, chajin dinde nanzu la. Tangan zhu dungwe, mima nguwaan yo marwe, dungwe, di, kare mi kere da, da chamdui kange, da dan changman na chons.
6: No, sun da sun.
5: Diwa yi kange dante nganchu chungu chamdui kange, da chushu yorubal, jile yomar. Nganchu jelmi goja bo guan sigo yorubal, o di, da yi ke tangyo ke, top dante ra suns.
6: Ah, no, no, no, sun da sun.
5: O di ke changman o yun, di me sebe ya dante, dada chugu dante da, bo she sag marabe.
6: No, re, re, chamdui tunzo
5: go, chamdui tunzo go di, nga kerta yan nga zui yuki shamdui kange di todan di tamra sunsa.
6: No, sagi nata.
5: Ani, diwe kya nga zui di pyole da shamdui kange mungu yore, kerke yore, shungu yore, chatan tombe gyama sinza chimedo. Di nalo ne, kigo chi na rinpe na tsunjo di chosum zi zile mewe zi zi. Konzu di tungji zi ura kazo di. Todi shamdui kange di mingdan di nan dule. Da mingdan zi wajo ure. O di na tsui de sha. Di tenje ta nga re ngone cha sha ne meze di nal yigi su che lo chui nal kange mungu cha shi dele. Yine nga mi ta kigo rinpo ten yin si nan da kango loge kya ju tukis nan cha nga yi chi tukis nan tu nga re ngone ta meze chik zo chi shi legi di chi ne lan jo ma nom ta nyi ne legi di che che ne dribu di kala kanza tab sha sa ta nga re meze chik nal ta zo chi shi di ro di kare se ne lu chi sim chik mimaan shanti shuwe ta ane nganzu mi ta nimi chi jiden di ina katrebi ina shunzu ba ina nda labda ina nda tsanglo ke di donan chi eke chik dinda chi libru chi chi eke ta re ura di zo chi shi di yin se
6: gila gila gyanyu shu ne che che chik ta lo chungi zi shi tukdwa gila di nalwa la gila gichi nganzu tiya nanga sacha kasa khala pe di ma zi ane ta peka sachi ka mangpochi peche kanda son ngunlo zoba chepe taji chala mangpochi miki tongya yungyo rwa lo jubi kung teya yungyo mangpochi kanda ke nyatsa nangche di miki zoba di taji kanda son mirip chimali ya kanda miri di chala dende peche chinyo yore sita zo di kanda ke maa chi tenya ta kanda ta chala tokto chi shaya di miki diri tokwa kanda
5: lakshi
6: di indi ane chik toma dianzai shamzu kaa shita suwa yin shita gina jirang taajia buwa di indi chik nami gina jirang sanzu deya taaji gyabgyor gaya ya mina chik da yo ayo dinde tezon dinde kikdo
5: sa tiye gane shuwi ni daka sobre kanya smangu chayson jine karayasana da nangmiya chayshane dangungunya chayshane namu mogu pampinja tangulo da chwebe se chayson nga ra chayshane pike kimdana le nga re ta maka sene, nga re jiga sene, kangu kang lo tante jira nam pe ta, wana pige lepta ka ngu shuwa chi yu, ta kang paa cha sene, toa to to to, nimaang chebi, jemshin ta kang tibu jo dee wari, nimaang cha sene, mi zan ta kor mingi yu wari chi to, na toa su, sundo zinde ke kangu jiri cha, nanti shugo ta kangu to zo nimbu cha pe te, kare mi tema tu ya, se cha nimaang su ju chik ya wari dili shugo, dāng nō tānti yāgu mā chūm chā, tā kāng bō kāng jēnshīm tā kāng lō, tī kā kāng mā lū chē tē, sīn chē chā mā tū yā tī rā chā sī tī lē, nyē tī jī nē tē lē nchū sō mā tām chē, nyē nē tī bā tā ngā chū nyē yu kē shū mā gu yō rā bā, tī kē lē tānti mō tī rō gu chē tō mā sō sī, tā shū gu nyē tū shē nyū yu, nyē kī rā ntō lō chē tē rī pēn tō yā kī, tū chū tī yu nā mā nā nyē shē mē sī, shē tō mā sō sī, yī nē nyē tā kā sō rā lī nyē lā ngā tū tō chū shū tē mī rī kī tē, chiki bangda sinanda, lukyu sinanda, di nga le nyel, legdi nyel chigi nyis, legdi che, legdi litrup chon sona, 아니야 그런들 민단들 컴퓨터 되게 인스 내가 또 켈림비
6: 나서가
5: 어 근데 제가 롱을 듣고 내 근데 저기 막히 근데 저 진짜 밤 빈자 강로 그렇게 인수자 기부자 매대 제 그래 그래 갈에서 단데 오네 자세네 남이다 건조했다라 로드바 나달로 주주에서 올리겠어
6: 나서가
5: 어 디버도다 나게인 마슈들로 시주시고니
6: 나서가
5: 안티네 슈제다 로디게 나 칼레티게 캡체 드보디 야오르트다 마양문에 차샴 유부간지 메라 모투네 미시스베 내기티 다치네 간치톨 야르탄제든 주마 담미제 린다스 카르소레 디게치다 톨라마다 약치도 즉 리쪽지에게 다시 오치시디 인스
6: 나스
5: 다시네 빈자디게 즉 도나라지에자 강로게 즉 늘랑게르 젤레게 젤티 다셰브티 다단 야오존샤스 지네 다 터규루 규세오넨달라 미리게 지게 리네지쇼세고난티게 다시네 죽머르 세윤도 담아 군적에 디톨 도난치에다 아니 단데 문에 차선 정록에 겨주야고 지기유스
0: 생긴게 단데 도등의도로 샴든 칸난키 링유 대단히
1: 今天视频中的空气中华卫东处为林业企图批为立即填补暂时的了。台湾中华民族节目的下个月人当协助美边南卫月在西江里。这视频中的谈到公路出去了拍摄新闻空气跟月许北街给岁的拍摄给错了米瑞巴的。俄罗斯相当看起毛王他批给了土镇南的参日南七年托人拍摄逆江库图给米了。杨格日给南起俄罗斯人为谈这位陆局在最谈 日记开进出了人为给军控他陆局给军了所白天论证那瓦的样屁股给月多呢空气测刚人当了黑色那么大他弥漫了黑面这些降低他怕了陆局不怎么样没被公爱了嘛真巴了强烈听那他能没事谈的平均头顶为了乡敦看列军国族不难国企为怕他听呢给其什么为用给艰难土豆为怕给用为国领个平均头顶为了乡敦看给工资这些平均来给三个巴了
5: 当然了，对呀，我这军事呢，来俺这南地去做个战队员。哦，对个。既然年年能过的，既然这个当地年当地的，既然没得些呢，蹲着的，我们的。嗯。今年今天的，告诉我的，说这家的，今天这些嘛，就在西村干工作，看不，内部看不起哪家家的，就给他们把钱给呢。 다 이게 강민님 부르지르들래 당아래 제가 인사 탐탐 이게 둘이 좀예 되게 유스 아니 망라데 다데 맞추다게 많은 게 다다가 내비 있네 시주가 강부지되는 듯아 다 저러다 와대 대가 지금 유스 다 좀 하고 이거 그렇잖아 아니 이게 다른 아래 강배 디 루큐르티 링구르치다 디니에 드바다 가서 다동 칸도스 어제네 로드바 뉴턴 선동 진격 된대다 야 루피 지지 바조직 자제적으로 제비네 디진단 전부 저리 샤스 아니 다 메시지 저런 그렇잖아 딜리토 제프다가 아니 야오르잖아 피게 야 섭지 되고 상 로드데
6: 시스 세게 타지 아게나 차리 토얌 도가 직시고
5: 지도 다베 다메지티 치게 팔르르 데베게 그거티 라스마르들이 이네 마라원에 차산다 소스 집체 대기 그거 말하네 마오발다 진행되가간 대행 미창물로 고토나지에지다 고토 자게 존이 상수스 그러바 어 근데 진행 딱 하나는 바지 그거 없지라 미토디스
6: 아 생각나다지 다다리 다시 단다 먼저 도딩으로 샘도 칸디 다 레던 고조 메시지 뒤즈 카제세 페지다는 거라
5: 달래긴 고 Tsuche pechwe ta nidon chibshi lo di kenyu shivri dine chebe ta nidon chibshi ne gori tsu ne tatwa lo chukchi chungi shtuwi yubta. Nga su ko yigi lege alengko tsuwe di nidon chudu ne le chengko tsu yubba. Ta mahoomba chikdiki na le kaso re chala dike pishun tso uri chita sachu kya chundi nyeyu dike kanglo patsu zangmari che chukko. Cuma suy takut jam ne, ko, tuh nyanyi lo ko cik nyor kor sehinga mebra cik miu tinde cik susah yo. Tang ada wane cacing ne, buku le itu sehinyu ya, tak kiraan tu kalau cium tu cacing, takut jam tu min kerajis, jadi cik jam tu ne, tinggal mi, 매달아 오더를 때제 뜬데지 구급라는 아니야 숨을 피우잖아 다고 대충 그러봐
6: 배차다다
5: 소모도 내 마트를 시다에 간지요 말봐

Pyonan Batsa, Lu Nyemo Nawe Duzi Yin, Tam Tsarbo Semki Longchu Ji, Pyoge Lorab Gyeju Tarsu Lusheni, Sembabo Mangbu Shiki, Chidu Ki Zire Tenchar Tan, Ziduk Tenbe Shunu Tuki Nzadwa War Ki, Zidung Ki Tenchar, Tishin Tugab Ti Tsove Tenchar Soa, Jibar Gabi Tsarduk Tabi Mitsi Chitin Shikri. Namgyun Chiro Ganzum Tuiso Gyeo Gaji, Nawa Gibi Changshi Kyang, Lorab Gyeju Gap Tarsu Lushe Tungu Tsukbashi. 직제나 더겹 체비 러럽 계주 루시 대다기 민남의 시작분이 제가위 초아탄 이왕 촉비 진짜라 제독 대비 치팅식 인시 샴라 텐게르 특식 취비 루시니 취비 니마 시바티인

빈나나 버츠 공기 퇴퇴나 하나츠 러럽게 주 탈수 루시 세베 랑기 퍼유 시버티 센트부시 루시 디시지 딘데스르샤 세베 랑기 퍼유 산디엔 하서 기바 다시 기수 통뒤 파메 시레 텐초 파메 시레 디니 가센 다와 자충 첸바 랑기 퍼유 참지 파만 자와 파메 끝인 디라 수지 총나 삼충 데바 심기 밀람 키라 데니 데뷔 제베 제부 민바 키기 낭로 낭탕

그나나 봤어. 튀럼 이슈를 업 제주 예매소 미남 계정리 계시타 링내기 겸종 전신 표기 수준 로타 가르키 당답탄 튕비 루시 망보 사좀 나와티 표기 르양 규제증내 마냠 콤베타 냐발라소 총유버시 샴라 생계네 좀비 남식 제로 시베 루시티 세로나

비난을 받쳐 노럽게 주급기 루시 사툼 캐진 망부식 가와 당도랑네 비버 솔랭키 랑자 커메 종딩이 로가르키 야주 인시 민튼 송비 네초식도 지네 튀럽타 미리키 캐윤나초 나웨 뒤지타 이기 롱주토 퓨디 루양키 규제 차자티 럽친키 개간랑유 샴레 생길린기네 튀럽 이슈 노럽게 주급기 루시 양카르 루초를 면충 시버디 톡조비 세노나

빈나나 바츠 타르스 루시 터링키 틴진 파마 첸충 시바디 센조브시 빈나나 바츠 랑리 미직 디니 튜인징 베르정충 캄타 탑즈타 튜인기 집에 그림낭 튜럽서스 지소 초베 남키 가교타 디두 듬바소타 디신 미직키 삼르 켈소타 유수 컴시 랑충 캄키 척수소 춘베 망트 좀릭 토마 서좀 제휴 마세 대다 폐체와 낙토니 미럽니 미럽파 균진타 다르비 제휴 튜럽 공매 로럽 대주 세바 세마츠 당외 루시니 외유기 초아타 타니신 가주 착당 기 선배 지동 춘유디 망조 기정신 체질 대유 버시 폐기 탈수 루시 녀멜 로시낭 더럽 친구 총어타 티즈니타 튜럽 기낭 튠 띵 삼어 띵바 마세 대동 选举 최토 니부낭 겐 하장키 망부유 버시 테르 믹세키 튜럽 체주 댄라 사신 댄베 사타르 규제키 속자야 댄유 버시 팅럽 탈수 루시엘 테베 규제킨 츠 로만 베준 체부규 튜럽키 체주 댄라 탈수 루시에키 리니 긴진타 사르투키 잠자 망부 튠신 유징 현양 수균 남리 사르투 남토 규규르 베준 칭겐키 현기 로바 로마 망타양 샤르치 뉴구신 튠신 유 버시

0: 以来这边是音乐文呢我把其中图当了来给培育他迷茫了相对学习的在为这个故事音乐了他把人家擦切被我不约切特度那些呢给客给杂志录据人为他中华美日给杂志我不音乐文字能给约些撒过把最多撒过呗中华人为给呀给的道别我老人应不提的人家擦那呢中华人为杂志人家擦他运钱切多来给清不不为过了跟着学个
1: 편지한테 세베 오늘 자샤나 단행한 저때 베벨다 베주 니만 그전에 파조 잘안요 저런 동안 파조 제불러리
2: 그러나
1: 잘안요 저 그런 건 앞은 자샤네 봉구째는 이제 받다 때문에 어야 그런 건 아신다 그다 즉 차전 예 그런 다 누르리 때문에
2: 니만도
1: 어 니만도 좀 도서바 된대기 방당원에 벤처산다 만주째는 뭐 제 냐가 진짜기 제가 근데 여러밤이
2: 또또
1: 뒤뒤슈네 제다 가서라는 저도 롱은 제벨 너무 시기라듯이 로긴돌 단 셰트제 너무 무지기 거는 셰기들이야 뒤단데 가서래 정말 속 있다가네 근데 라드스 게메베스 슈돌 근데 제제다 되게 나로는 저단데 있다를 지금 라드 제베 누구 다 즉스난다 그래 벤처샤는 세장, 누장, 산장, 슈장스 나그 시드지 딘데지 딘데간서 유게레 요아리라 딘데지 딘데 니마 베주다에게 담에 뭐 딘데르 시르샤
2: 나 살스게 미끌지게 딘데 소리 텐데 샴즈 간지 니에브리스 두문에 삼그 마치 소르다 근데 소르다 인지 마리 삼삼스도가 드드 아니까나 미끌게 다 텐데 샴즈 간지 딘데 주드리 아직
1: Mikir yang tadi niat tu agak lagi tindak kau itu entik kena lojong dengan family tu. Tapi mikir cakap ni cakap ni, jine bebeta ngelok sembuh kan dia, jangan mana cakap ni, jilemin tu. Ini ada dengan tu, tiga ni lucky kan ni, tapi pangda mengguci itu tambah jemput tanya, sana sih sudah tanggung lah, tak kah gitu, tu yang kita tak kurang jauh ya beli gua orang.
2: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1: 我的家长们了，对面这边的，这是区域的，他不写什么了呗？哦，是是。兄弟，听说过。兄弟，听说过的，那今儿打，人家最近兄弟看的，他打的怎么了？是不是？那你对家长们这的，不要了，他兄弟看蒙古有的，哥哥有的，兄弟有的，家长东北，家们孙子去买着，爹那老呢，结果今儿这边呢，春节的。
2: Jossum
1: 메세티남 얘기 수절로 주인할 강에 먼구 테스텔에 이내가 아니다 계고 좀 뜨니 있으면다 강으로에 자주도 그 난장아 이제도 그 난뒤 말하면은 다 메세지 조치시 레기디 진에 란조만 온다 니네 레기디 제제네 드부디 갈간다 탑샤사 다 말은 메세지 날다 조치시디 조디 가라세네 루지 심지 미만 샨디 슈에다 아니 만좀이 다니미지 제대디네 카트비네 신주바 이난다 라프라 이난다 아 참로게 디도나지에게 즉 진짜 리트로 지제게 다저라티 조치시 디니세
2: 그나저랑 게 유슈네 제제시다 로 중니제 스토도가
1: 아제
2: 디나나라 게나게치 난지 티나게 사제카스 칼레페 디마제 아니다 페르사스카 마무시 페이지 근데 좀 문어 저거 집에 다지 전화 망보지 미게 통야 연결 와 로지게 쿵대야 연결 망보지 그나게 냐자 나제디 미 저거 다지 근데 소리 미럽 제말이야 근데 미리디 전화 된데 페이지 진유 요리 스타즈 디그나게 마지 대야 다 간다다 전화 똑똑지 사야 미게 들도 와겠나
1: 라지
2: 디디 아니 틱토마 된제 샘즈 간시다 소 인스타 그나게랑 타제브 디디 틱 남이 에그나이트랑 그선지 대야 다시 겹겹을 해야면은지 다 요 아이오스 데데 대전데 데기도
1: 다 뒤에가네 쉬비니 다가 속으로 강해서 망고쳐선 진에 그래서는 다 남의 차샤네 당고문의 차샤네 나무 먹고 밤빈자 당물로 다 트랩에서 차서 나라 차샤네 비게 김단하래 나라에 다 막아서는 나라에 기가서는 강국 강로 단데 지라는 피에다 오늘 비길 냅다가 무시해지요. 다 강바 차선에 도와도도도 이만 점심다가 뜨고 돼요. 이만 차선에 미단 다 그런 민의 유브르스도 나 도서 순도 내게 강부 지르자. 안티 수고 다 강부도 손님 부차 앞에 때 그래 밑에 마두야 그래서 이만 소주 직접으로들 수고 다 노단데 야구만 좀 줘. 다 강부 강 점심다 강으로. 되게 강만 루제데 신제 참아도야 되게 차스들이 녀데 진에 되는 저서 마담제 니네 드바당 안 주니 이렇게 쉬먹고 요르바 되게 레탄 모치로 부체 토모스 다 슈고니에도 세뉴 녀케란톨 체데리 펜토야게 드드디 요나면 녀셰메스 셰 토모스 이네 녀다 가서 엘리니엘은 안 도초치시데 미리기데 지금 방다세는다 루규스는다티 마레니엘 레그디니엔 지기니스 레그디 제제제 레그디 리트브 존스나 아니야 그란톨 미단르를 캄브르르 제기니스 녀어도 켈림비
2: 나세가
1: 아 딘데 제제 롱어 투코네 딘데 지기 마키 딘데 스 존스 진다 밤 빈자 강로 키르케니 시제 키부제메데 제 크레 크라 칼레스 세 탄데 오네 차세네 남미타 콘조타라 로트바 나탈로 투주제 손레키스
2: 나세가
1: 아 디보도다 나게인 마슈들로 시주시위
2: 나세글라
1: 안티네 슈제다 로디게나 칼레티게 캡체인 데보디 야오르터다 마양문에 차샴 교부간지 메라 모투네 미시스베 내게디 다치네 간치톨 야르탄제든 주마 담미제 린다스 카르소레 디게치다 팔라마다 약치도 즉 리트브지에게 다시 오치시디스
2: 나세글라
1: 다시네 빈자디게 즉 도나라지야 강로게 즉 늘랑게 질레게 잽디 다셰브디 다단 야오준샤스 지네 다 특주로 규세오네달라 미리게 즉 리네지션스고난디게 다시네 죽머르세 윤도다마 군족에 디톨 도나지야다 아니 단데 운에 차선 정로게 갸주야고 지기유스
3: 생년지 단데 도등으로 샴든 강난키 링유 대단이
0: 今天视频做了空气中华卫东周围林业企图批为立即填补暂时的了台湾中华民族节目的下个月人当协助美边南卫月在西江里这视频做了谈到公路出去了拍摄新闻空气跟于徐北街给随地拍摄给错了米瑞巴的我们想到空气没问他批给了土镇南的参日南七年土镇拍摄你讲库图给米了杨格日给南气我们认为他这位陆局在最谈 rizhi khe jen chura rinwoy ki jung khong tang lu gyu gyeb chung la sobe the lun zhi na wari yang phe gui gyu Dona, Kunki, Tsagarin, Dangla Lassam Namdata, Mimala, Hemi, Zisim Jandi, Tapara, Logu, Buzamia, maybe, Gungela Mazimber, Charlie, Tinanta, Namuji. Tandi, Punjon, Togdimu Loro Shamdun Khan, Li Jun Gozubane, Gochiwe Parta, Tine, Gachi, Simua Yongi, Jenam to Darwe Parki, Nyonwe Gorlingum, Punjon, Togdimu Loro Shamdun Khanki, Gunzin, Jessi Punzola, Gi, Sagubara.
1: Tangara, the Ora Junsonia. Ale ngare na di ji so go tsan te yu. Kira nye nang ko di kira nye chigi tandi nye tan te ta kira mi te e shan ni tundu te e yo ma re. An chi nye kim tan di ka so re di sub chi kya ya ta tinde chi e ma chun ta si chung ka ngan zo kangbu, ne bi yu kangbu shi na anja je ta chi gu du ngare ba chin bi ne ta yu ge kangbu nying bu ri zi re te le ta ngare ki gan yi sa tam tam yu ge du ri jo nye te ge yu si Ani māng rādi tāti ngā chū tāki māngbē tātā kā nēpi wī tīne sīchū kā kāngbīchī tēyā nēn tū tā tā tsō rādi wā tē tēkā chī kī yuś tā chū mā kui gōb rīt chō na Ani tīki tāni ngā rā kāngbē tī lūkī rī tī rīngū rī chī tā tī nyē yī tū bā tā kā sō rī tā tōng kāntō sī wā chī nē lō tū bā nyē tōng sōn tōng chī ngyō kū tī nē tā nyā lūkī yu chī chī pā chō chī tā chē chē wā chē bī nē tī rīndān chī mbī chī rī shā sī Ani ta mishi che tsirinku rizhjo na, di litru cheb taga, ani yahu rizhjo na, piki yaa sopchish diago zangi ryo dinde shi yas.
2: Nasa gila, ta chigi, agila chari tsoyam doga, chikshibo chidoga.
1: Ta peti, ta mezi di, chigi palilu tebe, kukob di rasimari dili, ine ngarangwane chashan da, sos kibi che te, kukob marani maho bali ta, jidendi kagan pekingi mi tsamulo la, koto na chie chida, Kota kyaka yoni shangshu se kurba. Oo, dinde ek jina ta kuna namba chik kukob jira ek mi yu tso di yinz.
2: Oo, sikila, taja. Tatarik, sikila. Tanda, nanzu, togdingu lo shamdiw khandi ta le dung gozu me chiji, tizu kazi se pechi tanga kilaki.
1: Ta le dung gozu je pechi ta nidon jibshi lo di genyu shivri dine jebe ta nidon jibshi ne gori zu ne tatwa lo jibji chungi shtugui bita. Nga su ko yigi lege alen go zuwe di nidon jidu ne le jen go zu yinba. Ta maho bala jikdiki na le kaso re jala dike pishun zo uri jita sa ju ya jun di nye yun dike kang lo pa zu zang mara je jukko juma sui takbu jem ne. Ba nye yun loko tsik nyor kori shenge mebra tsik miyu tinde chi sui sha yu. Ta nga ra wane cha shane bugo le tu si shen yu yu ta kiran zu ka lop chon ti cha cha tabu kyab tu min kero chi yis. Ye si kya ma tu ne ti nga mi medara ozara te cha tinde chi gugo bra na. Ani ya shun pi sha na tabu zati kyungur ba. Pecha tata somo tu ne matur si tanga kanche yo mar ba. Tane yugina nyarta cha pecha la nguyo chi go mi mbe taba chikin nganzo sonong la chikil soba. Nga mi taba pecha tanga chala ramanda tsanglo yugina yu. Tende chi yu tu tanga kaso re chuma cha tsangla chi
2: che.
1: Yugina le tabe shugo suga nga lau cha mo tu yara chi che. Tata nga ngan chi shi tu zoga re zane. Iki nan chala tuzo kanglo chichi nini maa chikpa yi tagan shaa cheche di diri ping diri seye chigi di soma tuche kange chimbo chayde yus. An tiki nan le chala al kaji da maria tangu da pik gyun yus ke yo maria tili di chik za chimbo yimeng ke di munzi che an tindaya di shaa dana kar sokre. Chizo kan zun mungu tunga. Da iki nan lo le mi gyaji kya chala kange momor yi seye ki nyeshe tuma sos. Yine chala tiki ta kar sohre koi chiki soda inanda tiki nalo ki nubi inanda ti kachi kaki ta kwa sohre pangda maso tinde ke ratu tu zan te te che chi mungu chi tutu che shayu
4: Tante nganzu dote ngolo shamdu kangi nangi zingui tiki ke nganzu tungu zine ki tini panzu ki nubuchi insine se chogri is masai be Ani tante pepe ngui gu lukyu ka ne panda manguchi chen tuku yus.
1: Ta mise ki tatu okara tani maoba le jawo sinanda, susi sanchu sinanda. Tatu okara tani maoba le tiki tante wune chashan mi kerichi ge 내가 근데 지치 되잖아 봐. 강에 망고스 되겠어.
2: 말이야.
1: 아니, 뭐 발다 세션 개 좀 건배 아니.

0: 대바 통도 레레신 년댕기 년이 제바 대바 더부도 와라 제다 디급기 넘버 주바 시바디 년댕기 년이 제베 등 이마 강식라 지금은의 시에보이나 최 강식라 유베 캐주 레리신 년댕기 년이 제베 등댄바 둘라 그냥 법기 차와서 레리신 년댕기 년이 제베 등댄바 더보 나머지 두스 로라 나오는 안도 대통령 배샤나 디그레 배나 차샤베나 머미지게 마 잡가 조레나 마 접두자노 페주치에게 랑소솔라 코에 코제 당 체딘데 레르신 창유미 따고 지그로 와라 배나 모니 큰유 첨니 큰유 맨다는 키유 동니 수유 시바더보 소스 마르 두두자네 고야게 다 코제 레르신 Nini cheba tabo yore ala pe di che mangbo shira yore che zang dir tenpe nir nembar jugwa shiba diyang te tabo shila ngunzi che gu du se Da zawar gar tang nembe cik du gyur shiba gongba ti tang dun je nganzi gawa ngodo shiba re gawa lang cho sungu toa ne ngodo cheba tang nembar jugwa shiba ti ni nendengi ngengi cheba ten yina cik 캐주 레드신 낸댕기 낭이 제바 다 니 거법기 차와서 낸댕기 낭이 제베 된다마서 두세 모두 슈바예 다 자와르 마세와 주발라 자와르이나 가당 냄베 칙두 귤스 된다 조니 댐바 숨을 발라 시에야 다니다 자와르 마세베 고드 양마나 자와르 마세베 된규 죽주 양 리니도 샴랑에 쇼라 디고라 야이나 저기 슈기에 다 숨바 라라 숨바 니다 치제기 카공도 죽바 니다 치제기 카공도 죽바 아시베 게데디 튼다데 카레스나 니데 치제기 겁라 야이나 강바 카공원라 야이나 팬도바 죽버딘데 지글 시에버데 치제 겁라 야이나 치강 소소 강바 있나 뇽 거바 야마나 이정 찍바 소구고 와르발라 이정 찍바 소구고 와레 디 소구고 유나 니데 겁리 두마 창웨 겁라 니데 자제 두는바 와 두카는 치베 니버트마딘데 징라 시에버레 베차샤베나 경강강도 숨주베 자올롭종 시베 급러양 단 니드 타공로 주베 베망다 툼버데 녜데 진이지 슈베나 베나강도 너마 러두 시베 급러야이나 지간한 딘데 주발라 진주 이거 주부니 민강기니 탈자와 진주 이거 주부니 시베 니디 카공와로 펜토버 주버발라 진주 이거 주부니 민강기니 탈자와 Tila early shiba jar shiba debu. Tayange pechuji shaga chebi na pena chuyu nyindian lumar ni chuba tang yindian yiga tembe lumar ni ngakpa mechi gyusu debu. Tatunga machi nyegi misu yore shiba debu tang. Yange pechuji shaga chebi na undu yindian chini ni di niti shiba warwala nima rela tiri sung. Oya. Tedar ninge songne ni. Tedar ninge songne ni. Dumde yusa tenge tenbar nge. Shiba debu nide cikje ki kagong la jugba debu tang. Nide tenge jugzu xianxing ni de tamzal hakje ki ten denbar jugba re. Tamzal hakje ki ten denbar jugba shiba tamzal hakje shiba dini kong la ngadu hakje ngodu shiba gabla ya ina jung shiba tohne shiba wala shiba re. Diri nakhigu ni rwa nida di kyang tenga tamzal hakje gabla shiba dede de sumgi nubo tenje cikdu ngamar tamzawa tendi chime gabla ya chengyu yube ten denpa dinde jikla ya ina nida tamzal hakje ki ten denpa jubwa si shiba wala shiba re bena chashaba ina gunjo sumni rwa la gunjo sum tenga ina ngadu hakje ngoto shudu gunjo sumde rwa la Gunjo sumni sanje tang, che tang, gindun gunjo jeso, shiba debu, kongdu shibe, yewa dhimbe, tamzal hakje rwa la. Da dhaganan shingi, gali ni, gai tangbur chebe, seji gi chengwa de, seji sumju tangba la, shiba yin shiba debu, nisi dhimbe, tamzal hakje rwa la. Ya dhaganan shi, medakpa ni, duje yinbe so shiba dabu yina kongdu shiba gyungze dime tamza lakze wala. Daya ngandu pe shabi na lakze gi dai ju tsu ni shiba dabu shiba yina ni kongdu tamza lakze shiba nangne geshe dime tamza lakze wala. Che zang di gola ya yina ngandu gelin shibu zi chikwa ya omari kongdu tamza lakze gabla shiya simba nangshin 담절하제기체티다라이어데디데송그담절하제기체티다그첩라데네나기군니잡이나공도시에베담절하제기체다낭스슈부소소세와냥마나티다젠베튼데마주부디용구데둡투구데알라제장공도시에세상게링시라지금에
1: 레젠디나라야이나
2: 接近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1: 남부니 예비에 팔아 천재 견주기 천재 최고로 연계 견송 걸어 동주를 개지된동 코드인 체부티 뒤중불리 야자 주주리주 차구 팔아왔다. 니르경 체부티 퇴교 따주의 천바신이 주주 팔아 망도 진유진 락제 직제 개진 다 전에 교제 살바수와 단조 예부시 계급 장람 척과 장람 속진 직수의 시바 진도 주비의 최진인의 송락다를 채워타 직수의 뒤에 장람 속진 체덕기 십수의 망부로 소부주의 겸니 나계비의 긴진바라 긴접타 야나 중위 섭로아체 규지 휴대비의 뇌대 퇴윤 뒤 닌자당 응업주니의 로숨로 규로타 유일라우의 응수와 긴진 제초비의 뒤가 닌직통도 단엽시 랑계기 좀숨 위슈 외퇴 딘시 통마디 정은 공화 위슈타 외퇴 시직진기 뉴규 장면 남차 차지 록두인 최고 주입신 남자디 지 록두인체 동화 지가당 정승부타 로리 찬용기 저슈 록체 두 통주르 기슈장아타 지솜동 시니아 로다라 첸티엔 도스 전 제주주 퉁구타 시동 춘중 투구입신 랑계기 계튼 뉴스의 교학비 초딩 뉴스 최소 통마티 광동 赵青 량창 팀서 列시체 주수 직조로 제승 여진 列시지용 教练年段 加面 뉴스접등료 로대토 차용례 제거 특수 유예부타 로다라 뉴규장마도 통조로 뉴스지라 전주동례 대중수 영예 天교로 转 최급주장 7비 제용도 동도급이 급시비에 개용기 까마정이 망디 초구의 섭슈 다워 시비에 제거 진더주비에 최진인의 송 빼고 초부심 사자카기 갠수의 첨바타 김래 캐리에게 장다타 류주로 락람 체바수하기 섭슈 주규타 마부총간타 파마부주기 사간수와 리주체니 인공적비에 제거 비교 정제 사자타 긴디엔싱쇼로 튼지에수하기 짐종 제거 디규도 비교제라 규모동교인바심 우르스의 친지부의 지지진이 우수로 자퇴 한가리 흉접관계 급제 列접공례 한가리의 우르스의 친지 레둔바 낙공 列체 급에 랑자둔비에 태라 거동 차부당화탕 야린 록비응은이 우르스의 모스코로 자퇴 한가리 흉접탕 신피더바우탕 카산도 자퇴 3년 흉접관계 列둔바 카지 사고로 니낭 체급에 진도 고바라 한 가지의 우르수의 친지 레드 바 주의 원리의 친지 지칭의 계로시에디 타트 담시 한가리 당 우르수의 편주의 친지 레드 바 뷰리 체지 한가리 친지 뷰의 지지 진행의 세자 신앙 한가리의 친지 자차도 동대 매지 십시 어리 년저로 도와 지지 진이 어리 뷰리 시기 계자 농창디 어리 위샤르 그도 마주로 동대 동외 수대 앙숨바 담바마세 그들의 멍미 치지 가능 겹여지 십시 생존낭 러시프 딱진기 마주티 진대 고비에 체니슈 뒤니 칼리포니아네 카체디 사실신 레겐 두근 버세 다자 어리 마주니 위샤르 그도 그지 체엽세 생겨는 뭐 팅디 까망엔 생존년주 휴차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닥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대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 비네랑 라도 페맹기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바 미네 끼뜨드니 중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르도탄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둔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둔
6: 대탕 람둔

0: 我们的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多人也很
1: 我们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人民的 야 맵차 임나 겹제데 겹제시 뒤에 더브디비소 치티 세부 맵에서 아니 추시 파친조디 추렌 켄사지 제부용년 소라 딘제게 네타 임나 아니 라바타 강바데 조치기 강라기 슈디 맵치냐서 임나 지용년서 안단다 잘라시 소라지냐데 뒤에 로베나니 쇼조년서 안 강바디레 비용 강바디레야 군주에다 디게 치드 아니 따따 강바제 마심베서체
0: 응응
1: 딘제기 네다 튼절라 네 파파르도디 네다디 루부도 토야 딘제 딘제 소라 차드 아니 뭐 조저 정기 나절랑인 진 치초바
0: 레슬레스 엠지라 담지라 콘레야 소난소 게 게세 기랑 인담 야다 능메다 저부 처음 근로지게 기랑님도 쇼슈베 거리가 이는 까메 숭게 숭게 기랑게 파 숭교디 렌야 오케모토브르발 당는 신 톱갸고 야 강베 슈메 비네리 라괴자 비브다 당는 신게 라괴나 로젤라 근로지 마쇼블라소 텔테디온 게다 비게지 네다 중앙 연구도는 하람 다 집균게 네 이부된게 제초고르발 안 뒤도리 기랑게 이는 다 지레 단 첸데게 명강 야 비게지 게남 괴블레 야 릉니게 비게지 다 지레 메인베 미나지게 비게 거주문 주다 비 바지 포르니 다디르 다나바이나 네시 딜레 하그 고레 마체스 소야 니가 요데스 쉐이 레스레스 엠지라 디네 모티로 엠지라 그리야 근데 슈튜브디이나 케시 다소스 년잠리야기나 칩균 포베 네버지 다 퇴문타르발 능미 이네레 당네 신기 초고 초모 근원지 유베기나 디람상 근데 저고 메테 엠지라 근거 갈롭시 나르나 슈기
1: 네스 당가조 당기 제춤 딜라 나자 이와니 지체소 아
0: 어딜라
1: 아니 저트 당롱지
0: 롱티니 어디 손버바
1: 레라 니즈 이드 아니 디르레게 근거 야 졸람당 디게 간네 습습 체당 디게라 디즈 만자와도
0: 어
1: 저트 수레 이네 근거 다 네버디 조자다 디게 체야 요마리아 지지구구 체야 당 임 딘저 체 즈부 추테야 요마리
0: 나저
1: 마크도 녜데야 데 조제 카르레스 나레베나 차쇼르바 아니 조자 차베서 야지지구구치 차베서 진디 차디 순조제베 닝도 데네 롱지게 네베지인데 단단가 조 레베나 로기 차선 간조게 네베서로 지인데 고니게 네 따딘 잡으라지 토행도 바
0: 인도
1: 나조레 맹가나 도바 치지디 마제는 남선디 차체레 롱지레스 예와 체카즈도 안디 치디 나조 롱지게 네베지인베 외는 네베디 야수초는 나조 따딘 네토가니 네버두스 대치용도 모조먼조 나로 치드발라 나미다다바 롱지 포지고 안디 나로두스 님지지 니즈냐데 용도가 조 롱지게 나즈데 레베 착제 당롱지 니드이 나르나 네 롱지게 나즈데 종야게 체시데 자자 둔준이 집 주스스기 요제 쿠니게 나든 종야게 체시데 롱지데 마유스기 요제 디치도 나즈데 라 멘주치야게 뒤조지 요제 다 뒤조디 나가조 단단네 토가네 주조 주기 나로라 맹강나다바 주소게 치드바 맹강나 레투네 야수지 나가조 단다디 자신야게 맨단 딘자다 지루게 딘자 루야게 체시 요르바 디게 뒤조 야수디 주조 주 나로 인스 찬윤게 주조 시다 제게 나로라 아니 맹강나 레투비소체 네바라 문시게 딘제 머롱아게 딘자 미세게 케메나 아니 멤베게 맹강나 레차다와 네디 자신야게 맨단 디게 루소나 네베티시고 당라디게 소야 이난자 레베게 자기 디싱제 차쿠주다 디게 야르당야 이난자 디게 네바 지고 펜체 중요하게 체시디 토요
0: 아 네셈
1: 김멤베 당어준 네오나 단단네 토네 디치용 디 네바카시베 네바두스 니미치즈 니즈냐 안칼라 디게 란조아스 케메 두르두르두디 안 시네멘가나 치용고도 와
0: 이제
1: 수르치디 안 네바디 멘제 주야게 디조 예수 자신이야게 디조 예수 디페 파 졸라 단차 파 예차브레 안 디치디 더 멘가나 용 먼저 자신이야 멘다 디게 저 지금 요아를 때려 있네요. 디 자야기 체시디 자제 중요하게 체시 주요를
0: 봐. 어제 지금 지라.
1: 디 고르도 디 간래 야부지 용금민도 디

0: ngay de sese chea ji le chi le ane dan dan ne ta ding zhe kong ge ne ta di ge tuan sun lam zeng meng gang na chi yong ya de zuo ji zhe xia ne ba ka se le ane ma mi ya ge nü bu de zuo zhu du ga la ba du ngzu chu dong ya ge nü bu de zuo zhu de se gun ding ya ge nü bu de zuo zhe du de ane ngzu jie men zhe de di ge ma zhong an ne yo ge ha ma gu zhe ane chu dang di ge zhe ge an ka la ma zhong ne ba yang yong ma ri sam zhe su de ba ni zhe ge ba
1: lo
0: jie di zhe qi ne le ma chu dang di ge dong zhu an di dong de ne zhe ngzu 看你去动这个东西桌子的嘛破那那个药的吧一般不知道但我就去动那边没药的专用用的那去动这个可我住药的是那我就落那住药的但我就落的那我就就是那么多送药的落那咱说碰包用着说不定就很没有那顿干涉药的但我就说别给那心情得那么落那么落吃这个不顾忙不及药的了我就说给不顾了忙不及药的但我落的我跟就硬气色给他们脸色给那吞做药的吧
1: 对，那确定给老有那都是亲戚，温州是不会的，干对对，那屋的要不就连土药嘛人，顶着吃对，俺老年个嘞，俺那边个屋堂里吃呀，对，干吃，俺那边多煮多啊，顶着吃着，俺那边个老高不吃，俺顶着吃着，俺心里面讲那吃用对，但过了面具吃不着，俺老了面具堆里吃卡吃多啊，顶着用对，俺那就拖不吃着，俺面具吃呀干了，干嘞，天用不多啊，啊啊，顶着用对，俺个了，俺那土农吃过呀，就是些，
2: 那是那是，他光了呀，伊那。
1: 俺们这个塞皮拉苏南松，俺们这个苏本人先抽屉龙之女药的，电脑老来龙之体的呢，年纪跑在的，加起对军呢，加举包罗里呀，忙药的苏本人是吧？他俺这对军，你到面具前给到我的中线咱们训练民族的这个肩背呢，你要给推到，但容易给人家们也预备，能没他找不着我们更容易的这个牛背呢，推到里呀，面干里呀，没天拿不起，俺推给几时干里呀，伢说呢，俺你们你呢，松牌说是推给几时，那些的七度呢，七度的主管面具，这个七度。
2: 面干累不能行，顶这几个肩背衣呢，俺新的面干体配对怎么？俺们就拿湖南给，俺到广东送不能新鲜，几个团的水平呢？黄金时间是中国的，是吧？俺们就拿，俺退休出去新的出包路去应对怎么？伊呢？电脑老了，看啷个？俺们就拿广东送不能新鲜，咋想呀？个面拉索龙这边呢？顶这是路南有的送过东啊，顶这应对，俺家就生给林杰给伊呢？俺们就拿个广东徐徐能新鲜，他看啷个？人家们俩年不低着，有不有那新干的呀？伢没修吧？忙催个别个见面就拿件没修吧？没事，当然就是用给弄得不得有距离，伊呢看啷个？
0: 年龄呀，伊呢，你不得伊呢，阿里的少级别的开这么些啥子吧？你这应对怎么办？伊呢，年把儿童养面干，可就没觉得嘛贴切。前天给面干了呀，偏要的开这么些啥子吧？伊呢，伊呢，你不得伊呢，阿里的少级别的开这么些啥子吧？你这应对怎么办？伊呢，年把儿童养面干，可就没觉得嘛贴切。前天给面干了呀，偏要的开这么些啥子吧？伊呢，伊呢，你不得伊呢，阿里的少级别的开这么些啥子吧？伊呢，伊呢，你不得伊呢，阿里的少级别的开这么些啥子吧？伊呢，伊呢，你不得伊呢，阿里的少级别的开这么些啥子吧？伊呢，伊呢，你不得伊呢，阿里的少级别的开这么些啥子吧？伊呢，伊呢，你不得伊呢，阿里的少级别的开这么些啥子吧？伊呢，伊 但门前我就那话当然要得，你就那不顶着了土土啊，刚拉小鸡的，那修买不起，光不就对饺子饺子接触人多吧？而且他顶着那他他弄着土子吃着也会吃着，而且那白年谁那弄几顶就顶着要吃。
2: 虚增虚增，
0: 俺第七对，俺那刚拉拉下位菜，那在顶着菜心那里脱水的这个要吃。
2: 类似类似，
0: 啊。但那我就说不定，他工作记录给那托为我，俺顶着钱用的记得，我就拿这个重要的菜系的托不用去。你得拿这第一个干老了下位菜系的托不用吧？说不定西北菜托吧？俺那西北的呢，我就拿这的内龙江代表着。那边那罗茶学就的罗金农罗他们孙子孙女顶着了多啊。顶着钱用的，俺那他们唐不了你别给那大的个几钱？俺说不定那些蛮过钱是吧？俺那大的个几几住的，他那那少爷了。如果破用的少用了破，哎呦，这少医院你给干了了，捐钱用不多。顶着钱对，那说叔叔给错当的给了捐钱用了吧？
2: 我那是。
0: 啊啊，顶着钱对，那对那老跟重要的菜系对，多不交多。
2: 那是么子啦？
0: 啊啊，哎，前边我做当当的，我不提那我做边角的的给了捐钱用的。
2: 那是么子啦？那黄老么子那个送别你捐的给你别搞了呀？我那是啥？俺们做的，顶那那边都不是几几长个人呢？现在拿老的也开始，但俺们做吃饼的那些机会，你不是给年纪大有不人呢？但金山地块了，今年我们做绿皮套的，你不让我们吃虾皮，那他过来又不得阿张全面是吧？那你什么看不听的？懂哎？当然先给你不提，你要给年底我们吃虾皮，你来过来看我吃主动啊？那看些我们吃虾皮，但吃皮的那是不是真的赢不赢呢？ 타비게 지수고 알로게비알로 소고데 망고 쳇고데 자바이는 네요디 타나 가레스냐 나자 지부지 포제이는 타나 가레스냐 맹가나르 친제 네요 네버차 드니디데 토야 동안 세상은 주 찍내다 팁균이 내시 번예데가레 두스직데 자바이는 리뷰토르비게 지 요고다데 게고야 아잔 주미르샬라 샘캄고 테네비게 지 심슈데야다 참제데야 딜레케 참부지 멘드 삼사르 스토르밤즈라 딘데 제비는 땅은 주 엄질라가 소나소 맹칸타 네바 네요 다디게 창로이는 찌르찌딩게 좋아진 듀선바이는 단 찌게 찌리야 비게 이지체 당은 신게 찌게 찌리야 이는 비게 님도 님주고 토네 제비는 아 계란게 내시 디기는 독불 지역이네 그리그리 양양양양 찌레 니야가 차 니네 숨니야 차지 안 림시 림시 소수 비게 지 엘링을 주도 주에 숨 제 토스지 덴덴차 토리 승비 엔 제장은 안주 단다 롱지 세신 유베 트리야 이는 티규게 내시 번역이 내비디 유베이네 계란게 심슈 차제 머슈브체 내역 셀레센 양 가시는 안주 우주 차바다다 도가 요마리 기란 용자 토심 쪽 요마리 이네레 당은 안주 내시 디 차야가 심슈 디데 지게 난제기는 할 맹간이야 맹주 뒤돌 나야 양 가시는 등게 엄지라가 소나소 쇠메디 네바 가시 중 양월 지면 아다가 들이 데버시도 가메 석메 디제 만남체 뒤주 디기는 딱다 띡디리야 비게 지 쇠메디 최제이는 기란게 내시 디 깔로 만나야 엄지라가 탱구나소 디톨 녜브나라나스체 라리안 탱구슈기 아니 다 엄지라 쪽도 엄지라가 난소 다 척동부 쇠도 집균니 시자 뭐임바 다 엄지라가 튀균도 가난즈 세주구 테네 슈님도 줘발 네바 임바다 네바 뭐임바 다 가난즈 응원고 제토야 디 개시슈리 승미도 봐라 지난 디디네 엄지라가 가난즈 척동부 쇠도 깔로도 뛰시나라나
0: 세이 간에 가서 뇽부지 땡야 디 조르샤
2: 레세
0: 다 가서 거세 있는 자 마세 있는 자 간가 뇽부지 땡야
2: 로
0: 베차선의 차다 디게 토부 멤버 샤 이네라 샤 나로라 츠리단 디게 샤치다 이미나 리탄 소르다 샤준조고 코아단 딘데 샤치치 토부윤조 딘데 덴주메바 땅아조 세이나 군이나 세나로 군다 냠본 뒤데여제 딘데 치드응아조 뇽제 덴조 디길레 땅아 나즈제메오세 딘데 마르샤
2: 즈바즈바
0: 응아조 조디 덴차바스도과 세주 카리네레 덴차제 아니 나즈디 릉여제 당세지니야 하용도 아니 나즈디 제규여바 딘데 치드 아니 세다 렘버템제 덴바디 조르샤
2: 네세
0: 디엔드 아니 응아조 세 덴드레 아니 세군다 디게 덴드레 샤인는 장고 체다 냠보지 아니 뇽부치지 덴야데 칼라 나가지 덴차 주메바 당아조 인나요 줄람다 디게 곰부접지 아니 조자디 람진치야 디네 응아조다 타마다 디게 빵야데 네버지 인나다 응아조 디주니 타마다 창라 디게 덴제다 로 뉴슈스 친조라 남상랑 디게 빵스나 군주나로랑 아조 님주니 군덴조 디게 쳇다 빵데 니반 유르투 추스 그래 니주니 군덴조 디게 남상 빵주나 아니 yang na zhe dige lang yong ge cha sha su ra ni jun ni kun den jo ni da re ji dong ge den jo ti la lam sang pang ju na na ne ba chai chi che cha se dan dige pa din zhe tuan yong ge du wa din zhe yong de dan ge zu peng ya ge de nga se yue ri de ne ya ge le ge le peng ya che din ne ne nga zu da di xia cho wa ge nun shu da dige ge se bu yue ba
2: ji ji
0: de da su su le zu bu de ge le kha cha ju me ba
2: le se m cha
0: din xia ne ben na lo le da gu den de ba de yong de ne ben na lo ning lu dan di ren na nya mang bo ra ji yong du wa di ma 체다 초기 눈슈체 디간라 아니 공다다바 니디디 토니 무투체 딘제게 제용도 아니 내바 샘머치베 진년다 아니 디제주 마부토용도가
2: 레슬레슴자
0: 생겐딜 눈슈체 동어수 면주체디 리센 디니 냠보 면주치아르도가 디제인도 류지고 멤체 생겐딜 아니 조르도가 디네 아니 어주 남시긴 주도다 두네 괴다 디게 권야딜 조지르샤
2: 레슬레슴자
0: 로바르도 저정게 내바 나자 이나 처치당 되게 중요하게 제시 뒤간에 내가 저 공가된 나야 마요지
2: 아 레세
0: 공가 뒤에 남시디 창조도 아니 미기 즈부 되게 법이우가 되게 담는 거 여러 봐
2: 레세
0: 안차고 주단 되게 저쪽 요소 요지 공가 뒤에 발레도 아니 스스로 저주체 아 되게 저러서
2: 레세 레세 임지라
0: 나 저 되게 나 전에 카세르다 나 저 되게 또 춘춘윤드네 아니 하고지 면주체
2: 아
0: 면다 되게 당야 요나 면당 고야 전에 면당 면당 먹고 칼라다세 조랑간에 되게 연토연의 되게 간에 스스체 이제 제토 나제디 또 춘춘윤드네 아니 스스체 원고체야 되게 탑시 되게 땅디체나 나제디 또 체름마진 지고저준 나제디 만나야라 원고치거봐 이제 인드네 나제디 또 총에 되네 하고야 돼 조르샤
2: 레스레스
0: 네 수부터 세딜 뒤토나 로제레 팀마치지 제토나 야우도
2: 레스 我们这个来讲的是，当时你给送完了，如果他们这个来讲个角度，能按照一个下载个正规钥匙来拿送，我们推荐呢，收银。我声音那么粗，但他们这里头提人给按住来讲的，你来说他们大家收银。俺们这中间那个，前来推荐差不多的这里来按住来讲给政治堂里那把，可别你来因为呢，推荐呢收银，俺们这老古来卡说，再给那么粗，那可别的话，一年按住来讲的规矩，其他人家一年提我也忙完的，他们过来给，现在九零特别热，越来那么粗，用用啥子明星，人家都是没招用。
3: 中国共产党干部票改代码，谁让？既然今年得了新年，我就拿出，谢班长，六号节过节，初六号节，节节节。全球农村年轻联合，团结农青年，谈到解散灭道历程，我做个人。全球农村年轻联合，团结农青年，谈到解散灭道历程，我做个人。
4: 解散灭道。初步清清楚，公开不散。谈到初步清清楚，先不说不的解散灭道历程时，俺那个军心看在在解散的原因。历程过么粗狂了呀，再给初步清清楚，全国小学廿家阿公给那么些厉害开发军战斗，解散初步清清楚，全国给十多天的阿公突战团呀，你么十战当个钱谈，提名人呢，去全疆通亚给空袭阅兵呢，前年说我个去阿里亚，平到眼睛许多。 但提人按住来在那了，阿家给俺先初步清清楚，阿面俄罗斯南马热最西边农村卡尼彻底需要，俄罗斯初步清清楚，阿面俄罗斯西边农村的神仙难说。
5: 原点把原点拿，该有原点没拿没，正经军吧没到啦，该有下场替代你。日本拉拉杨白，落出去当兵的呢，明日去牛骨山吧，他们不。下趟只为单白绿阿去牛骨山去，落下唐山去，去别等于忙不从。七八，六九，十五，卡拉。
4: 初步清清楚，公开不散。俺村里村里初步清清楚，日子我们是这了。农村团结初步清清楚的偏最别这个，看点是干啥？他人家阶段推进一段，咱把初步清清楚来，俺是绝对的呢。杨明的七六里啊，咱们这点呢。他开始七六里啊，月饼呢，金砖定价里啊，一十七五的。前那俺家给看作呀，给几吃下去。初步清清楚阶段推进去军工里啊，用个月饼啊。 阿家给村把菜皮那炒不清清楚，忙不起个点点，用个鱼干嘛事？他第一不一年嘞，接了启东国边新区西国路大华中一边菜一年了呀。中央密码是想去中华密码集团结构给阶段团建去，确确实实的，全江重新。老人今天就被菜进年了阶段团建所点给钱嘛事？你们第一那中华密码集团结构五年半，你们明白？看不着清晰。 启东国边我们就六年松节，六年今天就被拆进一年。中国每日搜索密码难的阶段推进了呀，点这头阶段识别级别推进是了不得，都不想我们不谈。急忙给业界切入当我谈，恐怖只想我们，不过看内部端不送你阶段推进去再个，现在开局送一声。初步清清楚阶段推进去军工大大的陆续给集中了呀，用个十二层级。
6: 轻松啊！阶段推进给艺术大团结，而且给庆祝六千块美金五年班级培训去路线卡级彻底签约。我来阳安做宁波，感恩他们西部的人能看这多。

0: 유배 독도디는 말아니야 편심부터 유입자 집에야라.
1: 범란게스는 나몽키 개배딩리야 유배 나녹스디르발.
0: 대야 나녹스고르베.
1: 지범모 나몽키 개배가는 유배 독도디 명리야 나녹스요리. 다디는 나몽리네 편심부터 유였다. 강이스는 패치슈드 가바토 요레스는 나몽시의 속자디 범란게 통세리야 저스 멍치와 가바촌의 지도.
0: 망치와 치단가리아 대기
1: 제자 치단가리아 꼼슈드 가리
0: 치단가리아 꼼슈 추르
1: 지 치단가리아 꼼슈 추임이 내래 나몽티는 치단가리아 있는 천의 지도에 금장 가리아스나 따디는 나몽기 개배 등리아 유배 나노티단 저와 침부여지
0: 디 컨데이나 제양라
1: 따디는 특균의 치단 등리아 초아이게 제디 겐기 나몽리아 있는 나몽 정이기 무명인배 류수기 루랑 주단 주어지 항바투 나몽키 개베딩리아 유변 나노티인 하잔키 얌챔지였다 나노티는 승비의 봉챔식 단자와 있는 차기원 잠기 주소는 추주망부 두서치도 부여지
0: 아네 타치에는 나몽키 개베딩리아 유변 나노티나리아 추주딘제 도냐치제 대유브지
1: 지부모 너희는 주제 하장 토비유 탄 감시 치외 지탄 딩이야 나몽키 수수수 부유는 뉴베 세준 소와 진용 투동 토비에 타 나노키 츠로야 딩제는 닝접 사지기 누비 균신 투부였다 나몽키 다 수수수 부유 뉴베 릭지 치부 타 뉴베 세준 소와 게린 투부유 자이는 제고미야 신미에 타 주뉴 딩신 다 지탄 추기 민툰 딩베 도딩 속자지네지
0: 네, 타치에는 나몽디는 감시치라 주제토의 지단딩도 천의 지토베 마치 동치인의 지부딘제 구제인은 미리야 러브치디 수수갈레 마카비오의 지혜디는 나몽기 개배딩의 유배 나노티다 저와 친부여리지바
1: 지다포모 범람라이키라레 장치 티마체인은 나몽기 숭라시부디에인의 레진양부치유타 숭라딩리아인은 샤망고 유배 마치디인은 최고배 누비네 대열이 최장 지단 대리야 저 규칙에 그리야 송라면 칩치 도왔다.
0: 아네 진짜 이쁘지.
1: 난 주인의 송사대야 민신 다시 다였다. 민디 범기란 게 긴급이벨.
0: 아제 양라기란 게 순단의 신미에.
1: 코리아 범람라기란 게 순는 신아 몽게 있는 민신이야 럭부체제 지단 대리야 있는 동치다 이제 쿠뚝여라. 제장아몽티는 치탕 토기 짐주여체 조제시이므타 만추이니디야 치탕 추시이니 스워다
0: 아네 치탕 추시 민딩문의 대응을 단 참시동안 아제양라 땅아나리아 로렌스 기라이양아 디딘디겐 오진나만 투치나 아능아랍추스 모두 용인달
1: 원지포모 아니 아제아게이는 범기란 투주유두용 비교 끝시운다
0: 투치나 아제양라

0: 바스키야 디미기 무테베 바스남야 디미기 있는 거 저 직 자체 엔텐줄 속에 이게 참 차지한 저 직 주고기 이게 직 터제베다 디미기 터접스들 리드 주고 데리야 직 구미기 저 직 이어버든데 직이 열레스 20 디날은 저 지단체는 저 능구이 있는 가르스는 십시스 제그로 와
1: 조박이나
0: 어딘데 체인 우리나 안기 급실로 서고 재단 땅은 저 지기 자그로던 뒤 망치에 지기 다 선배 나로리아 자그로사티 진내 타 타른 부이 니네 있는 건 저 디나 로리아 가르스는 자그로던 뒤 직 추고니 배주민도 직 개닉 소지레샤 디데스케 아이유로 봐. 근데 네모스케 아이유네 겐지우스케 아이유스 인서 제제 나오메다 추고 존재 템도 먹여 봐네 추고 많이 봐. 아나 가직 수주 주고 직 배주 땅에 뉴뉴손자 주고 뒤에 배주신다 치주 안다 딘데 다 바스디 라킬 라킬 소냐제야 직 디 토바 토스부도 계신 인서 딘데 저기 니유에 멍시 토리앙 저 직 팀로 토덤네 시 다 딘작 토덤네 시에 주고 뒤에 템도 거디 바스 키제 가르스니 십시 차단 체제 계란 조교육 톱다 바스테 요리 십시 직 체는 배쇼리 자 요리 제장 조 직 비밀적으로 다야 뒤줄리도 인지 민지 가르스니 주고 뒤 무엇을 한 구구요리스 대단 붙자 단 어조 가르스니 교기 날로래 가지 직 딤준년다 붙은 데기 중래 강기 딘데 바른거 딘데 그 명시간 직 딤준년다 붙은 데게 비나라 계지시에 유니소 딘데 랩제 코란한 계지시에 딘데스다 제마레스 아르치다 딘데 간야다 단다 모저 구구민도 모저 메니브다 좀부다 템도 규모도 가르인자 게나디 자그로 단 투기사든데 시에자다 디날 카지 단데 지 토덤다 첸토즈간 쪽덤 서치차데기 열에 제당어 두 카지 딘데 다 디나 템버덤 참 이치하고 때 요레스 안조 다 쪼보 가르치는 안조 지 슝랑키 직 딤드니엔도베 직 팀루기 직 딘데기 틴다 팀루기 딘데기 넘구기 지르키 르바 진데 지다 지약 나로네 주다 제비네 아니 신에 디네 내주도 뭐 이만 더 되메토 팀에베 파츠 지 교이나 딘데지 차 연구도 사 퇴샤산데 레비네 저 있는 거 저 디나라 직 딱딱만 되는데 차도 죽도 찾아 죽어 자로 된뒤 인지민직 응외부터 구구도스 구구유부터 사고 보면은 시에서 배제를 봐 땀 니부터 땅 안주 드릴 사실이죠 응외부 먹어 땅 안주 자로 야다 투부까지 열어봐 응외부 먹어 다 주고 매부 체제로 와 주고 구구민도 주고 매매라 주고 구구민도 안에 세아소들 대체는 컨테스트 자로 다 줄로니어 토그로 해 땅 안주 자로 자로야 줄로니어 당고도 가르치는 수수 장애 수수 주고 뒤 토 토근 나세 사군디 즉 자그로 즉 다 야도세 추고디네 즉 슝기 즉 체륜베 쳔바 자 즉 자로 줄루니스디네 질이야 개고고 요체 디나고체 니무디네 키란 추고디 베나 참데 아무데 안다간 졸소바나 총음 문제고 무데 안다간 졸소디네 무르 다 충 딘데 이나 먼저 즉 자로 땅구도 다 사지 비게 대메르 와사지 다른 무시블레 대요나 정원에 별레 대요나 참도네 거릴레 대유사든데 제제다 모르디 비게야 펜토하고 대면서로 와 어느 오토야 고름도 랑갈 조선다 니가 쉬부도 아니 이거 다가라 자로 땅야 탑시 열었어도 디나 자로 땅부터 수수 토고 사고도 다 입자 니부디나 사고 신다데 땅 초고 초고 열었어 사고 신다데 땅 초도 가렸으나 니와도 주고 상고 뭐든야 이불라 딜리아 도교라 기대야 이봐 딜리아 토고라 기대야 이봐 디메기는 기란티 주고디 비주 집에 규림 나로리아 예제가 파티는 디장마 속고 이봐 이게 장마 속고 대충 기란기는 지금 대답부디 지금 유미 탑달라기 비게 땡고 이봐 디메기를 봐 아나 유미 탑달라기 발로 비게 코드 나고 이봐 아나 토다라레 레토네 약수제르바 토다라레 모티베스 쳇다비게 사지데 사지신달레자 토다 모르디시 미신다 단제 토 모르다 고란데 비게 다 조모토브데 기네츠 유츠 케랑기니 징이징이 숨가레야 비게 가르스나 낙주기 비게 자그로다야기 비기날 리시 얘기 좀 다 그랬어 디는 아주 디날이야 사자 토고 사자 뭐에 대다나 토고 사자 메세 사자

0: sakun shenliya jagro tanya ki jindze ki sijun yubachar ba jindze ki nganzu debdi yubachar di chikubachar ta jik ana jik ngan moda mer ba moda lasu ana moda zon jen temdu ma yubachar toya mindu ana jik ka jik bar mungu shibu teja bar ka nga nyede yungudu yungudu wada koran chadir ba ana jik bar mindu la Tonya Mindu, Ruba, Chugokur, Koya Mindu, Taga to do Chick Shipshima, Chevale, Loch, Chick Sum Yusha, Ruba, Losum Yusha, Sing Sotin Jetta, Dinjig Nizu Yuina, Chick Shipshima, Cheva, Shipshig, Tim the Tim with Dengue, Cheva, Tuju, Timusum Yuina, a Chagrana Goja Tetuore, Chagrana Goja Tetuore, Tatog Totomki, Dimjunya Dog, Tatog Totom Nalog, Titugodin, Pejudi, Chemachoga, Tachagro. 나리야 추샤 세제 권자 태주고 디카지 가 삼루 카 카레가노 권자 태주고 그래서는 다 김준현도 그 녀머지 로와 자동 버페리샤 스갸갈 로와 자동 버페 정신기 작로 나리야 담브스기 단 계계 최고 매업자스 인술 수수 답대우 시차베스 삼당 동안 등을 덜 비나 로리야 정신기 권자 태부 자동 버페 소딩 사자로 왔다 권자 잡스고 왔다 비나 비갈 수월선 다 머르디 Kerangi Karsen Tuju Jurum Dinrech, Sipsi Chemdu, Sipje Gale Zamdu, Chetan Di Indu, Tugo Di, Jagru Nargonja Tidu, Keram Mutu Pigina Dan Chimbina, Shulum Dolia, Dushun Nabina, Tugo Di, Jigne, Lumi Bar Yustine, Barge, Keram Motadi, Balinche, Yigaya Nindake Yungore, Betuangore, Loleg Dinalia, Tuenja Pene, Karsen Pigeta, Jimjunya Dog, Jirki Gundum, Tatin Jig, Sumje Chimbina. Saja Shunglum, Dindegita, Saja Lamdu Deos, Dindegita, Nindu Parkang Tasa Chiamar, Dingaranzuta, Dinalia Nindongi, Dinde Tasa Champo Dindeta, Pimus Hachiwa, Dinde Nalolia, Tayon Jamurti, Dinde Tayungulabje, Gagibungur, 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id 단 뒤주 된바 랑가 된바 모두 된서 갑자 된바 칼로베든 모두 다니디 돈다디 바 된바
1: 레세
0: 이게 된 거래 다디 된도 남생 가르서는 디군도 쳤더니 지금 락도가네 깨깨 접선님 그 땅은 저 님규게 깨벽이 디 여러와 님규 카바스 난다 다 제가 다니는 쇼 테스시 여러와 딘제가네 깨깨 접제 사군다가 딘준인다 걸래야 다제제 모레 딘제시 갑조드네 쇼 딘제지 용구도 아니 디나로리아 격자의 출시 딘제시 땅인구도 아니 디 다가란 각돔 제제 모레 디 야 강야치스 토인구레 다제인구레 다디 지단체나 지기 가르쳐 지금 알아주 있네 지기 징아 계승이 소리 되는 거래 징이 걔는 다디 가르쳐 지나라 다디 아 저러 와 다디 아 저러 당람시 마음 미개야 권돔 체제 가가 교수디 가르쳐 죽주나 감지나 야 다 저보다 마 미개 권돔과 다 되고 와래 되네 디 김준년도 부디나 감은에 날 비기 연율 교수디 연율 너블이 있는 야 샬이야 쇼윤데 있는 살 파친제로 와 감은에 날 사제 비게 제심제 비게 야 권돔 제오래 권돔다 토돔 제조 그래 감은 개날 추고디 강야 치야다 추고디 야 야도야로 속 칼로디 토게 칼로디 라길 달제 치야 아나 제제 게르스는 키랑디 추고디 가서 초봉은 날 가서는 추고디 키랑이 뭐 다 추고 딱부디 추고디 십시 로마고 마차자 뭐랑 같다면 뭐나스 디 직비게 랑가네 코엠베이나 녀라 기디 메스그리 삼제 신다든들이 랑가 단로치다 미밀아치 두고도와 아주든데 다 레네가 되도 토뉴이 다 비기 하제 먹어자 모르다로 침으로 왔다 라니에 모르다 직단로치다 말레가 유럽 나가 되네 된데 질 다스달로 다 비기까지 비기 라키디야 뒤에 가르스는 아주 작로 레베 주고다 작로 권자티베 주고 로말레자 즉 십시 십제 그 뒤가 뒤주디 태무숨 내 개업디게 있는 아주 즉 디네 체력 개업디게 정신의 권자 태업디게 있는 걔들 모두 죽는 건 땀이네 디 땀도 니 칼로디 라기디네 배매수월에 라기디 개가다니나 떼어셔서월에 다 디나리아 개가다니나 카직 떼어셔서는 다 칠딘 제와 짱만 수입 자도네 배만 짱만 수입 다 라기 제매수입 다 토수부스

남신에 제티윤구르다 이제 그 통계네 제티윤구르 자단 디인데 델리아 순자 한테 지미 미매균 중이미 매균 중은 그저 지금이 이제 강가 티제 디날이야 디날이 긴지 긴지 티윤구르 아 디날 카지 있는 거 안 좀 넘고 갈 수 있는 제가 되는 지시하고서 지금 누가 뭐 저랑게 코로나 신게 지금 딱다 마디 체제 규제다 이제 딱다 마디 원나 코카 룰 코카 여제 뉴비셔제 딘제스 답다 마디 소티 임베나 안에 칼로와 게임에 베서 지야다 다들 죽어야 십제기 십시 제도로 와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 저주 제도 제 뉴비어 게게 팀 맵 딱자 제제 아니 신에 죽어도 맵 제 죽어 줄로 니가 저도 아니 진주년도 보다 진짜야 년대께 뭐 저도 케제 아 다 뭐지 니야면도 뭐지 또 생각 그때도 출 사정 안 좋아야 년대께 좀 안 저도 세미 자야면도 뭐지 니야면도 슬럽지 아 뭐 저 티인 거로 보다 뭐 저도 티인도 아니 신에 뭐 저도 케제 도통 쓴 봐 진짜야 자로 배매 자로다 둘루니에 초그레스 디나 무메베 둘루니에 버티자르바 다 숨바데 갈스나 먼저 지 단대디 출루샤 숨바딘다 구조샤브르바 다 구조샤제 추고도 구조샤스르바 뉴리야 다 멜치베디 도스트야도 아나 출루샤브다 리니에바 사욤케베데 도스트야도 세월 추제 니야메 도스트야도 이네야 닌데케 구기 루바 토덤 쯤부터 아닌데 내세티 쯤지 쯤베 모두 코드나 고고도 도스체제 둘루니에 도고도 다 숨바다 간조 구조셔 주거디 구조셔나다 주거디 볼라 쯤부레 볼라 쯤베 나로는 간조 디니 니바르도 넘기 라비나 라토 가바스 볼라 쯤네레 니데 기고요 루바 다 체다 모르 수디다 알링 용슐레 티 지니 용슐레 디체데 어르자단디 인도 년다시게제 가르스는 지 지디 뉴십 쳔바야르바 딘델이야 지금 하나서 신진 사디 딜이야 개가든 신진 사디야 다 뉴십 세그레 뉴십 쳔바야 년다게제 디 디딱제 제제 두고 니기도 니기도 계란가 년다게는 그래 더 개바다 질링그레 드리네 둔제 년다게 손내주 이제 된샤르바 저 고저 다 뒤주 날로티 다 딱제 제 제그로 봐. 다 제제 니마소 봐. 니야면도 니금도 나나 아니 뒤주 예전 주도다. 니야면도 아니 제 니야면은 아니 연조절 군군안에 받는 모두 티인 그래. 모두 티인 그래. 다 디날이야 가르스나 디날이야 키라 군군안에 뭐 모두 티브디 가르스나 개디 예단 취미 된주역대야 총래 된주 나유나 둘루니에유나 델리아 모르디 김부제 연구르와 게디 디 총래 된주 매비나 김부제 제그 말에 세상 디인도 디나로리아 뒤주 니첸지나라 지단자는 아주 미 줄로 쇼업다 이제 지두 가르스니 밀라 수면도 미 단데 매우 최셔스 다 제기 요마르와 딩아란 주직 개가 붙임로 나로리아 미 줄로 쇼업다 이제 라자다 지단자는 망책에 추다가라나 사수다 배팀스르바 배신교라인스 배타지기 요르딜에 디베네 토디게도 시바 켈링기요 말에 구문도 많이 입도 그래서 디 뒤주 러니 친수나는 아니 신의 미디 매베 딘데스 마 침다제 연구르바 다제 연구르 제다 디 러니 나로르 뒤주 디니 미디 라브르르 미디 시브르스 제레고요 말에 제다 러니 친수나 아니 신의 미 직 돌아친 배 뒤서 치다 팀룩 뒤주 된 제지 가느냐 제시 수 수여와 이거 팀룩 더듬나 또 수여 세단 뒤인데 아니 계란 주고디 고난에 배직 제야 뒤주지 여러 디날이 야만이다 이제 제민 단이야 그러면도 레미 아이즈 바스 팀으로 봐 바스 팀인데 아니 계란 신에 비게 자로단가 친제 모저드 키제 자로단가 조고고르 자로단가 주드 다닝에 세비 야니에 모저드 라수 구마 겹슬럽제 계란기 모저디 말라 콩기 니제 파르텐교 로마우 겐교 소든제 이네 디조 구마 구이침바 소체는 디용구 말에 디게 강가 니바르도 모조 인지 민식 수수 있네 장문 소고고 열자다 먼저 디바 피베 있는 즉 십시 뒤주 여샤까지 니에디 자로단도 십시 여샤 계직 말와서 있는데 가방이 보도와 십시 뒤주 장보다 이제 계직 말 라키 조교 라키 라 쇼리 즉 레스 라스네 개는 그 말에 더거 마디 니금은 도스네 개는 말에 먼저 안다 즉 토야미 도스네 개는 말에 간다 캐나 니제트 당 수고 디 수수 가르스네 야 수수 자주 가네 팀다 개대 여러봐 곧 당 수 아니 신다 디게 당다만 대비 디게 비게야 도듬 쳔바야 즉
주의 계제도 슬라스 슬랩션 다리 가지

0: chik susu chik ngudu chaje bige ya tse la be tse kim tse ka ji ya yi ti sun yi ti ndi gre la so ngare ju ne ju lan ngare gen ki gin yis kana na ba le to dam chen ba le to me shi mi shi da le to me sa chi ka ji tu de ben na le ya chakwa ge ju ro a ta ta na ga ju chakwa ge gu gu yo ma le cha dan di yin de do se je ngu zhe ti ge yin ga zu chi chi ku sho ba ro ba me me su ru ba ge ngutu timigi timjun yindog etwa ki ngutu singi sotin de chungje anga zo jaro tingwe mebe jaro daya nal to simbre daina ka jing zo jik chobongwe nal ya chugo de yore chugo di yago shubi yu tanda pecho daya yor ba mara jik jik puze gi nal ya yuwa da lungba kukyo re yuwa ni jik totam chingi mendo di puze bala daya sur chitegi yin singe dinde tonga ka jik sewa nanyi dinde to anken la nje dren na tigri bai bagwa ni yago shubi daya yu mojan biyo tako zhu ngare la gita anda dike tsu nyati ngare de jagro tochi sobo ni di puze bala lo jenshi yin yuwa kukyo daya singe sur nil lego tonga kedi dos chevi yin tani nge dün şeyi yine kiran o meve çaro tanıdı da kaçı ki tapçı kandırsa mutta tut bakbat bigete ani çik ngoşim batçe zonri benal çik çik güce mun mesuru kata önce mutu lence mutu din be çigri tam bir sim bine ke mutu ti da ti ba çaşar ba mutu ti ba çaşe ti ba çaşa ani kaçı ki çik ngoşim batçe mutu ti ba çaşa mutu ti bi ne 무저대 팀군 뉴비어 무저대 팀이트 수티브에서 메시지가 티브데 다 메시지가 무저대 티드 무저대 태지게요 태지도 가라서는 내디 무요 내주디니 방다디 도스레 내주 되면 아주 캘링이 쓰레 아 고저 태지도 당시게 되자 뭐 될이야 걔디 내주 있는 아주 괜히 인스레 제가 죽어야 모르디 리쿠교진에 모르든 자그르 줄루 녀차소 모저 멜샤샤스 ngudu jajie zhulu nyer ca suwa na sayum kip jajie ngudu jajia ana kuma shua shas ngudu jajia jik nyer ca suwa chukwa mwadu di ri kujo jine rwa tang je mi tindir lu yung je shibshi miyab tindir che je ri nema ka shua je mwadu na loo mi ka shay tindir me gyun chumbuda nye zhul habi na a mwadu di anda ta tindir ga yo mara ki anda ta pina bagwa sur tindir anda kuwa sabri yik kandres tak je chik rasana mōtaya tīgī rīngu yu āndā tī tī kiri. Rīngu āndā sīn, tā ngā zū nāngguī ngā rā zū kia kā tāngi nā shībē tāi mā sā chō rī. Tū tēbē lōp mānggū kōng lia khār shī kūr sīn, trā jā hō sī shī kiri wā. Trā jā hō sī shī kiri, tā lian hō sī shī kiri, tā kia kā tāngi nā ngā zū tūngu lō mōtaya rīngu yu āndā rī. Mōtaya sū yī kā āndā rī, āndā chēmbū nī, āndā chī khār sīn, mōtaya sū yī kā lētā kā āndā chē. 딩간주는 규제가 다니는 신호사들이 레세 니부디는 뭐저 록슈가 안다서는 파동지 허래 레세 소부디 링우가 안다서는 처자 허래 레세 에 디네 카르스는 다네 허사드 시그레다 레세 제단 디는 응급 주변 허래 디 응급 주변 날 뭐저 디 소저 칸네 템바 계급 칸네 템바르바 사공 칸네 템바 카르스는 예린네 템바르 에 나는 지게기 도바네 템바르바 소저 칸네 템바 디 소저 날로기 뭐저 창가 칸
1: 가르콘테브레 로렉 타베날이야 디 제십체 윤드 십제 제십나 때 윤드 구조레 하나 카레스도 안 토카 가브체 자로단베 투즈 요레 디미가 다부스 이미 요레 나 뭐 어때 요레 자로단 사브레 비기날 멜치 세수스 뭐 어때 요레 아니 주고 니주 집을 하대 요레 아니 제주 체인 그래 아 제주 체인 뒤 뭐 어때 니디 대야 긴지 전부 요레 알바 제당 주고 직내 지금 파종 오심 체제다 로봇 맞잖아는 딱다대 요즘 로봇 체구리 굳이 여러분들 이제 체제 동교부터 이제 나 템들로 두고문도 모르듯이 자그로마다는 나 템들로 두고문도 체제 수소강의 투배 수철 때 등은 비게야 지금 팀리야 지순 중에 이제 팀계 자주 치주고 여러 봐. 전에 근데 체민 당이한테 근데 체 여리스 시기메 다이네 아주 롭진 디인 팀주고 된자 디제기 레전 마토야 공원과 다니가 탁시 롭진 디제 인자 디날이야 예 두고 작으로 된뒤 디날라 줄루 줄루 니 니랴 나로리아 뭐 예베 줄루 니라스다 뭐 메베 줄루 니라 나로리아 도스체제 세세 슈그니 차장은조 링이 지기 미스루바키 변종 미스루가 기지게 그 즉 니날라다 제가 종교에서
2: 쓰고
1: 니날레 직로 니 날로 템 니숨 좀 뉴욕 로센티가 변종 날로 즉 다지 차도간 로센티제 미스루가 로센티 뉴욕 니날레 또 수야 수사 다 이내레 로리지날 직다 레네 로마스 진짜 템버 사위 형부터 이제 형이나 아니 지 가제 초보 도시 진짜 가제 지 당 50의 도시 진짜 편에 기본도 로고 맞잖아 멘디 배수 제제 완한 좀 어제 라주 옛날 어제 라주 어제 티주 다 디디어로 와서 예수 내는 것도 와 아니 지금 저 나저 계시는 계란 돈다 주고 이게를 들에 통해 돌이 니가 티피게 되래
2: 휴전 휴
1: 아니 비기 지 도보자 없으니라 뭐 비기 지 딱다 내가네 지 내가 내 투모도 사드는 내 줄 하도 그래.
2: 대나.
1: 아주 도담직 제비는 내 줄 말하는 다 그래. 사비는 제주직 제비는 아니 긴지 제주 날에 십대 제주 날이야. 아니 팀 그래가 친이디 학과도 된 데가 나 도담 제 열에 저단 뒤인 뒤 녀디 날아 들이 넘진 당부 날이야. 직 사고 공매 날이야. 직 뭐 예외의 수차배 명시가 나 들이 되나 뭐 매워티 또 세제 세세디 럭 슈구인스 할행제기 날이야. 장면이 나 토나치 나로나스
2: 레세
3: 마르레 하베 보네 자냠타 튠지 로지 시드제 타 뎀베 지도 리루기 미리기 저 와사덴 타 피게 당디 튠지 당 조르주 시베 시튠 지도제 타 뎀베 지도 리루기 변종 사바 주준 제베 도쇼 쳔보 차바 제고

미리 듄지 괴비 제팀 롭중탕 락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퇴다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듄글

0: 도담 차 제시라요.
1: 시장.
0: 뒤총 대주 디릭디가 가서 팀주 도담 나로리아 가르쳐 버렸어. 낙조 낙추 돼 버렸어. 주샤요. 낙조 낙추도 개가 낙조스도 제시도 도시 그래. 뭐부터 해 봐. 세브쇼 그래. 디인데 안 도담 그 제시 이제 지 인도 응아라서 탄다. 진인도 나라 가서 링롱랭이 도담 치기 위해서는 등어 달 더도 오고 열어 봐. 레고 소토고 여 말해 봐. 소금 제 메스 버렸다. 소금 더도 타고 오고 열어. 디인데 아니 지 다가 고키제 도덤 제윤도 주고 주고 주고 차제야 야 갈래갈래 쇼요니 이제 체면 간조디 코리오도 장무 차동도 직내 코리오도 장무 소야라 먼저 직 된자가 코리오리아 견낸지 고고라 니네 양주 지 주기글랑 거 디게 침다 튐베 주기 손자 디게리아 순교 체면 뉴베치 튼
1: 경고 봐
0: 차단 디토네 먼저 도스 차제 세세 슈구 구구 열라 녀들이 저 비매적으로 다한테 직내 라리아 니가 하려래 마다는 니가 하려래 라 비매적으로 당가 주디 가르스는 세세 슈구 하질 라가 추추고데 마마다 바 비게 깨구스 대야 먼저 가와겜데 지그리 가와디 직직래고 귀 어느 팀주 년도 코리 도덤솔이야 야면은 캐나 진이 락도 가바 날 캐나리아 코리 도덤솔 예라 제 유소리 진이 가르스는 진이 숨나리아 대제 디 자그르 가르스는 즉 둘루니세디 자그르게스디 카바한다 데로럽제 델리아 카바게제 혼좀 모드다요 제 모드디 어두그레 제두그레
1: 라올라
0: 델리아 림버 림버테 마레
1: 라올라
0: 림버테 정말 다야 디 칼로브디네는 응우가제 제그레 15 응우가제레 고음숨게레 메사드들레네 아 콘조디 미드 국버에서 갖고 모두 선 고음숨게레스 라도 가봤던 이제 나땅 승우디 로주그로 봐
1: 저바르 바게
0: 근데 로주그로 봐 아니 카지 머리작으로 기회가 된 거래 아 뭐지 다 즉 수순 균 문양자 머리대 즉 지도는 레바 아니 머리대 다 미장 민나다 더 다큐 체유자 놈 칼로 제 단계 동안 하다 줘야지 닝자 약자제 단위자 응 놈 미비게 된 줄에 돈 다 여마 땅 안 좀 이제 뭘로 랑 껴를 쓰려면 미 수수 벤저의 수수 다 제시하여 그러면 더 등을 털어 내가 가진 건 좀 집중 차가 동안
1: 소문나
0: 땅은 좀 내 갈도 이제 제대로 갈로 오면 그치 땅은 좀 방어 마시는 중어 신그 열이 시제인데 기지팅이 열이 딱 갈로 가진님이 권난한 바 시제 하우든데 열이라 먼저 직 칼로브 카지 차차는 먼저 좀 6년도에 콘주 시제 약하던 듯이라요. 먼저 지금 레고나 대두 2년 먼저 지금 좀 6년도에 로젠데 티디 먼저 좀 6년도에 돌아래 뉴유. 먼저 로브전 약은 마치비나 칼로브 카지 먼저 시제 약하여래. 먼저 콘주 시제 먼저 약 차초 말에 쓰기요 말에. 주거란 내가 주디 비가 도둑 치던 이렇게 비게 지시에 도우 말에.
1: 시사.
0: 가르스네 자가다냐 다 보고 있나 봐 보고 있나. 가르사 즉 쓰거든
1: 와
0: 아마 보고 있는 비기 비기 칼라 키그 말에 비게 슈바 수수 조가 전부 제 비기 수부 야고 슈바
1: 그래 봐
0: 제자 즉 이제 가제 가제 마담 봐 봐 수구 수구 너 마담 시지 시지 마담 치도 숨관에 쇼도 그래서 제가 여러 제단 뒤인데 먼저래 카직 미 이제 간 토인데 선배나 가고 싶도 제단 뒤인데 즉 배매자로 녀다면 라모르단 라키 돌아 두고다 슬레면도 아니 lagi chola manjoya tapsi khari yore sidi ani inji minji ki ngaranzo namgyu yaga tanyan toche slevra ta mocha chetu nyi mocha otu nyi di kunzu tanyan gure di rinpa chayu maare di yindu ani ngaranzo jik danyi penpo gongcho ne inze kawa yungu tuwa gyalan mocha toks num lu sha yuwa ni mocha di otu nyi di kalub di num kiranzo pa chayir ta sigi sinye sor lagu dwa num ma zhane num gungu chegir ta siyen tando zhaya nime do sinye sor di su zhu num lu urwa da num lu urwa mi yinze chegir ta su di rang sabi kiwi su lo tamre an lo tando lo tsana an nga zu tu zhu nima zhik ni chi an sumbu shibas cha zhugo kalaya kalaya tengun cha an kalaya dama su na tima kip chukurwa ani tima kip duyo ayo gyure ta tabshi bindu sinye sor cha chukurwa an chukurde su su kyon ra chukurwa cha dan di yindu nga zu tiga li ya tari Da lanya jik pimi chakro tanya kala chibze kane dresha shusha yus. Chetan di yin diyo changmai pachu suji chusho inari jik shimba ma shimba. Dinti kala jik pachu zhulin inari, pachu tingu inari, dinti pachu naro nas.
1: Lese.
0: Shugu yin lo se.
1: Lese, tojichi. Lese, gila ta nganzo lese chukdi ba kama shi chamchito kila ge jik tanda di langkoro nyozon chibe kabla ya 인지 미지기 다 템도 교류하게 디테일이야 계지 정신디 즉 yangjang wo zhe naro shu yin.
0: Yes, da tem de jue de gan zu jin chen na, mo de sao ni de da tu zu da wo jin na tem de lu shi ti ya le.
1: Zhe
0: da wo jin na. Jin dan chen ni me jue gan na lu shi de ne, jiang men da wo jin na lu shi ti ya le da. Tem de to gu ru ba. Tem de mo de sao ni yue ne, shu gu an da ga ru ba. Shu gu an da ga shi de gan zu jia ga tan na ling sha ha ba shi le ru ba. Di ne ge gu zu jue an da le, di shu gu di an da zhe zhe shu gu di an da ni zhe ge de ji 윤가다 지켜르다스 니체인 그룹아 니체인디디 튜준 예배 나로리아 카르스네 뉴버티 주고 안타랑가보다 뉴버차 인스지 그래
1: 날레세가
0: 어 다디 튜준 마저고는 템들로가 치 템들로가 치 비게 템들로 사우르와 템도 안타랑가도 카지기 주고 안타데 마저 배저도 너 님은 뒤인데도 그룹아 님은 뒤인데도 슬랩제 모자 안타데 마가브체 기블로데 루제샤 나치 주신 이기면도 던다치자 마가브체 단초래 하셔 시그지부터 단치 최절친지 베네가 주스 가바인 고동아 게라드네가 주신서 다딩아 조들이 녀세세 쉬어질 슈그 안다 렌제 안다 지금 뭐제 토고 제차자 자가 안다 렌차제 비 모데들 마가브체 모두 슈그 안다 가 가난제 직 디초라르샤슴 안나 슈그 안다드 가능아 랑갈 파티그 마레르와 보다 안다 가능아 파르테는 예제 포르스 인제 그 공부시 인데 임베나 직 디 토담다 그도 게드 슈그 안다디 카르슨 튜즈 마윤교디 카르슨 자가 안다 렌 차니 님은 숨 나로리아 예제 단 초 마레스 예들티나 튜즈 셰긴다 딩아조 레네 갈이야 지 딤준이도 토담나니 칠레기 직 님도 카직 양디가 세오 메위나 네 드리디 가서 직내 칼로바야 익습체 그 시국을 니는 가서 칠레가 도듬나니네 네가나 시저 다음 치고고 여러 봐. 님은 순나리야. 따라 디 안다야 갈아서 시엔 드리. 님은 시내 예수나 예자다요. 아니 예자다 가려서는 로바 디나리야 안다 가스들이야 안다 가민도 슬러제 감 구자로 라게 감고 예자고 뭐 직니 기든 그래. 지치도 아니 결항이 라기디 로직 나로리아 감 중일에 요마르 봐. 들이야 튜주 직시에 그래. 튜주 직디 제가 다니나 저우치스에 인 거를 저우치.
1: 봐.
0: 디 가르스는 감 중일이 아니 로 다월에 감 질레 요마르다 도도시나. 아니 감 구체도 아니 라 라기디 라타 셈베나리아 감 다시 소셔레. 아니 지급이 지 락도 카바지 겹제 모르던디 바스티브네 감숨레
1: 로발
0: 간다주미 체디간에 간다주미 공교 체모조나 감숨레
1: 로발
0: 아 녀체 니케르바 디인데 아니 비게 감 고자 잡아가는 감숨지 아톰다 감중이 잡레 감중이 찬라 게디 토스브레스 랩제 카르피나 카르팅으로서 이그마우 퇴윤고레 게나 징이징이 숨가 이그마우 퇴제 카르스 카르템브레스나 두쇼 그 후이푸스 그렇게 제가 나로
1: 레스레스
0: 토스브자 원자 라키디야 Jalin cha yu sire. Jalin ka chosan gyuk gyuk tang gure. Jing ne lobchon te gure. Lobchon nyungshu le nima sum tse te gure. Lobchon le te. Gam chung chung yi chabe lobchon le te. Ni ne karasane bigi lobchon che che bigi kalube labde karasane lakye tangbu lin du namda tangbu di gyuk di gam gubchun le be gyuk chitang gure.
1: Rubal.
0: Di nasim lu gui she che gam dunju tang mur gyuk gui she che gam chunga. Di mi gi rba. 니가 다세가 감 쯤에서 제제 감 갸타면 하러 감 구주단 당구래 감 구주단이면 돌린 거 요마래 제가 어떻게 치디 또 제제 디나리아 익선나 슈그니스 레세 튜튜께 베들이 다가 세기
1: 레세 터치나 레세 터치지 로즈링게 팅디 변정농 팅디 텔레콤 벽에 롱팅키 팀디 테테시벨 젠디 순담다가 세기 레젠게 조동아 조레젠레 도구르 탕캡 조난긴 기자체베 생긴 토고 용라 뉴운에 도전하 주고이 땡기 고슈난 걸라
2: 단더니 삐진키 추즈니 슈닥다지
3: 本周龙青年轻礼物以特盖龙青年看到本周三个娘大礼全属不足
4: 本周龙青年轻礼物以特盖龙青年看到本周三个娘大礼全属不足
5: 生日林杰公感上铁人年片的级别在二十二趟，进到级别在送二十八八十。
6: 铁 听的李成南书记南屯早年年日创建没到中电矿创作民不离去八卦探长过世如何也八卦探钢板店内老师就写别他每个探长所过世前的每个来个星期六准备前边过堂
5: 这种工作差别没了交接能三个人热烈给大家听了整年每个人感谢他当给各种错误当给个人年吧当给解锁掌握解决随便三百寸把的切别过路
6: 普下路年月港国境开牌去东府也一月别其通年期铁狗六段列车参对六狗十七阶段人连参民下官遵循月别过
5: 阶段给年岁人拉萨重建的目的是用西区锻炼年岁人给在这重建迅速票的签约别过刷印。
6: 下面来请听党团席之南谢罗娜。
7: 我最爱的电工机，电用机美丽团结一团，别停去组队切割。
6: 年至重建，每到中，各地乡电工创造，民不忙错的周边，包括特殊如何契约，老师就是别人特殊如何的，包括选拔，让那刚他们约的，给客皮他们送交钱一笔，下面提过一生就休闲。学会去做剧本，电工重组连起国联能，包括特殊如何彻底与不谈，包括定托刚安他们三江是真的，特殊国剧起不站。八卦特送入卡都顿前年干嘛就他送机日的皮图卷宁日创业没到中干点香电空长嘴八卦特送入卡也入面这些诺月天安人天年第二周二年纪归月他在西兄弟蓝水边叫我离不多接送不了这些诺不年特送入面检查系列接动古别顿去的业略到我送班这梦想可盲错叫他你说他在电空长嘴那边切与他具体来说，长嘴男他送入卡中呢，他才送奖钱一笔。这是哪位？第二表明他会告诉我，最长嘴可能来明显的明白，对他那不更多，他才送奖钱一笔，让你去跟着开进行度几年，他送过去七个月就送不贴。明朗图月边如果他长荣对面那些说起三千不贴呢，看最年代送奖七月，明年给他怎么贴的？八卦特殊入卡的入名为军铁第二国军七个七个派堂追索两个七位送在那所预计送不贴这是诺位各国厂家破格出业呢刚三去库主月听着推索俺去刚了一手破破堂我用没那么定呢下对七个预计送不贴用没他们的对我堂前边全国干部系全局没干容入名次大多给这路线临行托他咱们国送七个预计他咱们国送七班各次庆祝七样青年期间即见面，龙岩中学送了礼别，为明年明不离开忙操军系列。八卦特殊入卡的入名为明天，金砖马立节年八来天明了，卫东红学月日，结束年金杯明了，卫东塔年明了，卫明年中波卫红学大国的接送不离。加个囊卫西文年宋西北屯银线，提头年困在当堂面接了江北，走啊什么关系月？三个月工作，他在国宋七天抗议南西值班。这是哪位？我前年他们年去第二国宋南岳，年杨某退第二国宋七军了，年普年去杨国宋七军里接送不了。魏军去，俺去策划出的去年度也可比他皇宋江七军一些送不了。他在他在国宋入卡去入面忙前马些，平面入面杨岳，年冬杨面就过了，西兄去他送入卡了八卦所以拆迁准备他。罗女士走起来那边，这是有军六千团结创作老年创新特点去七国联七百余他，他当创作特送入卡难受一批。这是有军去，他的师兄去俺做八卦女别卡，南阳邀请女别，俺做平面去将他们送为跟着苦求多，他在俺做恰谈兄弟阿兄忙恰所去团练忙不女别，每日参与刘永宝哥吃松糖松东西月。让你给客皮撒着业务送去俺去摩托谈咱们国送去军营去送不了。
5: 这个六姑娘年纪比赛每日两段了兄弟家不当来聚车有过的几个书记习近平给广播开进老庄当拉达定时查机中华每日几军草别都是定做区别做地铁的谈不如明年让中给彭镇忙我堂吃得那草几年每日团结也顿了改变东朝国的中华民马集团也给这种协把老中党提炸也结果别的清路的广电民心所说不谈记住用的清古罗堂清中华清宋华清居居界了集团区别每日卡给忙草军 关心积极给普通人口的区别，都不及人数制度之优势。

미리 듄지 괴비 제팀 롭중탕 락달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침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침러 디마탕 튠다체디 침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침취바 겐더시규 침러 디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중국

0: 习近平给退了三倍中国开学点被基础政府给广播你党用它给用民望给中华民生拉新加大的用完别特级别强聚穷东西
1: 路听习近平去苏新南为党中央去泰国图团结特色切的基础人路听实践去结合全国用的组织起办给三百零归新书团别重这个团年党中央党纪检书记习近平去签字给进结果
2: 拉那米别监控松间西塘地基点别清晰中间西七轨。三九高速三位，唐三一个库。杨塔三九点位，杨杨一地库。
3: 芒水土内另外，芒心给不着。
4: 作为牛牛龙门别关山一坨了。
5: 他的契机三十不得，全球龙城烟城连锅。
6: 特别龙井基三九秋队列车三九团队冠军写不得谁三个人接下面我们最后推荐我们社区路途中多马拉乡渔场重组大街年少人被称中国巨图重组者团列塔了坦藏店西克巴西塞南岳巴修
7: 我们去路途中多马拉乡去渔场重组村呢 kāngba tātōr nēpa tā tūnlē nyamshīn jīlū, zāngzhām gyā tētēr jē yīmbarī. Tāndē tūsū yūmī pēsū tōsū yīndēn kī kāngba tētār jīgba tā chōngzū ārdām lām chōngzhām pār sīng yū. Yūmī tsōyā ngāmashīn nāmchūr gu nē chōwa gīgī mēbār nīrīshīn tārgē chōwē tūnlē lā tēnē chōwa ngārwē yārgē sū chōngshīn yū. Sonjam du de be chomo ngang le kya jang te yang bu par yong we ba sam jun xing du qiu ba ta long pu dang yang ta ja qi du chu ki mi tan zam ge mo gu chong zu tang bu ti ni ta song ne ta da ri chuo so pi ge dian bu ng a zhou xin yu
6: mi chu du ku liu xi cha ba ne xi ya gu cha ba pa ra sing ge ka ba chong de ne nu du chuo di te ga ra chomo ngang la ring mi ngo su jue ji ta sonjam ju ne tan zam lim dik tu jue ji wei jang chong zu tong tu pu si to su ni dian ki yu mi kang ba che da ra ri ni 차치지키 무딕 잠바탄 자와라 타예베 자당 제바르 켄두 원자 로니게 콩 유룬티니 텐자시 떼네 민디 남탱뒤장 르부세뒤키 최바탄 차르바뱁뒤 깡바라 뎀접기 벌기여바리 균도니 니동 제숨로네 종구추 로테레 계급 도다 최종 주의기 표결 맹위기 갑교로 응리세규 도다 최종 주의기 탄잠 종주 족주인키 맹위 고르치 시동 된게 제로 후르다 제신 도다 레리기 롱아젠 줍시베 카데로 교로 종조타 표랑교 종기 지도 덴베 종습 족주인키 베준 종조 인베 위장 종조 나르 중원 용외 고급식 수입하리 미드메 쿠리오 레소 동안이 위장 종조 균도 조외 콤바 당보리 남장 족주인 치린 지자주 민외조 책동 앞에 학점 유입에 뒤짐 이슈 제숨기 강반 냠수 교르고 제바타 민외조 숨결라 라와 고르와타 예고 이슈 제숨 사르도 주마 아르담 람타 니뉴 록트린소 맹시 제그 강구 창마 유바리 정조 람크연용배 아르담 람도 교르신 채문 람준 바르체 정조용 세 라미레 통도기유
7: 퇴례 족준 남축고네 축초원에 퇴례 라데네 정조 달게 동에 팔 퇴례 달비니 정습 달게 동에 띵슈이 위창 정조 띵슈니 루도기 큰데 라카베 띵나유 큰데 라카베 쿠루 십제 웨미 쥬시스기 예바타 테니 케다레리기 세르님부시 쥬스여베 뉴룹링코 지게레고 숨게 옌싱기유 쿤디안 라가베 쿠루톤게타 치종케 코티시부 나르웨 퇴고 창도 동치 사듀 쿤디안 라가베 쿠루테 쪽베 융바 파르웨 망즈 펜데로 교류 남잔티나 축소기 캐라 미응외도 숨돈 상잠타 라고르미 듄교급주크형아 레라 창외 축지 되어간 이슈타 센자 쇼바시주 축조키 추송감 이슈 제사도 준유 천댄진기 해라 준비 쪼부츠 딩럽진기 쪼레기 남바 통투바 중유 류마 쪼베 캉바 차자 이슈쟁아 타 축소기 추요간 차자 이슈쟁아 라골 좀반 차자 이슈쟁아 제기 축소 근주 토바타 축조 순제 77발유 丁秀尼特都尼日新他业主新别从来切工素养有劲南站体忙边七中学学设计命运出切动你的顿住顿住拉塔行着顿在七中学学设计命运出顿一拉咱们杀都准备马赛从最拿恰干他出干古在从干这样做也不是
6: 特送他的了金藏瑞的忙用念准怕了出错完你国营切把他新个地方呢，所在地方因西北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坡忙用了修把他，年终年终给孙娘点别老领头交流。肉准南站团聚结果出关的送，围墙重组忙用给年终都是国内出发了七八的参与。南站提三年提给忙错二不九把他，春节到啊，二来就是活动，三只跑动所能休息中年，忙错给伯伯的他们军阶没把他加起的党员，重组党支部已监督他，党员给你这边端。忙做起姐姐们修把这车呗，来月起来年来的糖，春节来的，节日来的节仓吗？从没培育组织能修把糖，偏见起开把酿酒车呗，是这些天的交流。每次去摊长送完呢，创作用起每仓买摊长他的个单位拍他，今仓来的出早餐呢，忙用起酿酒准备第几点呗，清晰拍了。违章创作了二里三块起，每个人忙自己创作糖不糖，让用中起先别创作糖充电，结果拿在充实。我的社会企探长就正被动创作所及青年阿技术托育。
7: 三周年节，空浪阿那次三处不提的，我的社会如多种多马上，为将创作他在南山文别听众过去托创作者锻炼他日探长点写快提的。
1: 西屯盆景准备桥墩一准备，土墩酿酒前边养的场所，谈得起的三心不提的。本种龙城年轻来空覆盖龙城区，深入了本地观众西北来参与。
6: 三个年级，谈到今年蓝天里面窗内，本种龙城年轻来空覆盖龙城区，松果的城南区内三十八天内，深入了本地观众西北七地来参与的，俺来参与主持人邓春龙主任。
7: 下面那么全部推荐，昨天去参与社会脱水的长滩阶级人民人权松江区的这边各个别听众过去托，明明龙洞区的作家松江话写快不写，写哪一首？
6: 参与社会民阿东学生身边陪长滩去明明龙洞区呢？每日村内各位耐心一面，文章作者推动忙不清晰的，因为罗些人大江话谈，从此人别人给作者松江话健康念叨话。三年提给卓巴杰卡吉奇，第二个松江奇来了学习预备，日系当然认为日系作家男，运气没把他举皮冲当中心预备的。此外，三个月别松江话说了，二家的具体民族居民，控制军电器两个堂出外国了，深度观察。
7: 今天准备在中年人长滩区秘密龙洞区土，我写把握，努不有解气，全界旁水独立，今日内心。努不有解气，泡沫干巴，千万难买。旁水独立的大型土屋呢，密区千万目的去，千万切不单，破平也不是。天里千万难买敌人，阿爸儿全部切把用天，谈不隐形。空你们从南来谈炸弹狙击，大疆如果谈念头，从中来团的秘密龙洞区土，人机卡切个怎么狙击？是呢，万一日记作家脱单设计的，那是人不贴脚也不是。从南列塔扎当区扎当设计的站长街上差别特人去日数了祖母祖呢采访他们落你是这些一空其他去爸爸提你长途故事不是这些下记录你多年了到处别去几年你们从南侧基地阿东看去人不谈别人多吧努不有解去国人原来如穷去那体体如果有个最光眼眼前通话台天门泥土铁大松子切行免得假日去个努不有解气物了，免得破呢，故事不谈。隔天日空公路十九里新吉米，旁水独林塔塔米林为啥曲折别走的？日龙街呢，那不行也不谈。瓦木感谢铁站呢，中心也不是。明明能去八街里，天蒙南站这就热心也不谈。中西龙北区人家儿就行也啦，唐家儿怪不是定国家跟日本是 提醒月不通过街上场边记录你的中央的老朋友给强大结构人别人中松用去能就妥当去做不他明儿妥当设计松就说住准的大用我他重组人别日记索家松用我健康年多吧中国居民界的念头松用级别查瓦西恰语继续是罗布有些是明大别妥当设计给卡住你
6: 노부유계기 거기 년담토 레지 속자 송교와 계산 흔듭기 벽도 괴신 여바리 디가니 메메 롱동키 서브 토시기 도담 세지 초노르모 세지기 내급 가르사 임바타 티츠 내부 드람토 도내유 전장 아왕 로드기 로다라 최 내부의 뒤직수 레지 속자 송교와 줍시 레메 겜네 디레 다와직 점 뒤이 최 내부 망슈기 뒤수 상만 인주장 뒤규이 제시하샤 Nam Rimshin Langbatan Dune, Reki Sokja Songjongwa Kashegi, Bagbagi Lobarne, Silung Zangbu Tagurtu, Gurship Chebar Gujing, Kongzu, Zuigi Nebutsu Toro Gubatan, Timgangang Tegara Yongsibe Mikakdom Chigyu, Nguanche, Gursung Chegup, Zu Gongun Yakenla Jeditang Dongdi Donggu, Taja Kongzu Lega Zuoni, Sokja Kyuzula Deship Chelintang Rokyup Chegyu Tiri. 고용의급 속자기 가조된으로 제디 년간의 유협 체규이유 속자당 인재매발의 주주요롱 김민당 까르마민주치신 카첸의 대규유 냉미첸체 박바쉰디 질주장균의 레딩투 카바르키 다다초와라 조규유 개디 다다체베 내주투나 닌주장 냉미당 깨자치직장 쉐톱김에 내주 디대부니 균덴투 교류 제 까마틀레기 시에바탕 콩키 산다당 로시라레베 보면 종탕 쟁기 범죄 체급 타링점 유급의 악자 양양 지지도 제시하자 군투 통주권배 공주 차과슈르네 주구이기유 람바르투 박바라 균슈르체 펜준 꾸리슈신 강탕마라 로용구유 토담세지수 로체나 장매 메우룸기 최도 진주민주시에네 되기유 람바르투 강의 체급 미카시에기 루시에 동기유미 원장 루저 테마타투 락베체르네 잠팅이래 유르주구유
7: 진짜 뒤배체 중년인기 쇼발 마이어 토담서지소 종충중이기 라주 골 양야 동기유 리키 석자 송경와 뺨아최기기 디니니 너닝께배 중초인바타 타자 랑께필유 니시콩서지네 칠略不인 이나야 타징보 조마뉴발 닌잠토되바타 뒤도도 오마통와 용기도 지시샤 탱외 리키 석자 송경와 시기 추낭네 주충중시께부터 충충시 민다유시 Riki Sokja Songjongwa Zhegurki Chir Gyutsi Te Yang Te Gyebdu Zhowa Ta Kongzu Nye Su Gyebne Dugup Te Yang Kongzu Gangbar Nye Nye Dugiyu Dawa Si Jie So Chungjongya Zui Kyutang Nyamto Tine Ka Chewri Riki Sokja Songjongwa Dadu Kongzu Jengkya Miana Sa Che Inyo Nyamne Simje Chenpu Chigiyu Senki Zangbu Nwa So Zui Kyuyi Zangbu Zhe Nye Gyujin Nima Zungwe Ge Shuji Xuanba
6: 金融企业及其他军队松中切不来最初是军业为罗些人军切美白切入清点体内内部为最罗达七卷阿拉怎么行不他日记索家松中和民用我时期罗曼人古松得些切白行呢团托长博提炼忙我约别我有自己约解写下新人界狂人阿南区三处八天里占领起强用三百多学期强当结合人别人中松中区图约别国国约别天 过去途，每每隆冬开启，所家松江话写开不提哩。三九甘肃三位，唐三一个。阳塔三九地位，样样一地苦。芒水土内另外，芒心给不着。作为人民们的关心寄托啦。他的开启三十不提哩，群众拢听年轻人讲，社会拢听起，三九秋对立起来，三九团队冠军写不提谁。 听的蓝天里面中年过年纪念蓝图准新预备新纪录各队观众来在南车地区别南顿车站人别前年准徐生白银来在提总之经过南天车里往这拉堂写不写的前规南天普上针对拉里我南自己面里在南杨家的借用新的牛岗平中沿了牛岗给牛兵拉长过了同桌的捏动来给平中的念度不再特别偏见的了不觉
2: 中国新的女歌品种演了女歌
3: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自己打打日

0: 데니 소남 싱베 다소 샘첸라 데니 싱레 제베 튀럽히 용순데 샘베 춘다시
1: 디니 추소 장다탕 조소 총다 뒤베 거디 나웨 프람지
0: 디니 토강 유토 팅접 롭스 차진 준비 부초추 심콩니 수위 가비시

给建行路体中国网民日模式一个美的铁线塔三别电视系统有土不起鬼 미창문이 퇴적살배 땜방타 쌀뚜방 속중부지니 퇴적살발 외동초외 레지 컹독되구 벤저를 속중치교 대화진교 타경타 광배기 도시 사발디니 뷰세토외 벤저를 광배를 치중치교 타경치

0: 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我的天哪！ 자 시중에 숑람치데 내비치 뜨가 살자 제베 마체 낭체다 소외 요체 코리우소 창마 준자 다다 초알이야 심제 메베 갈이야 소고지다리 대상상 차면 두게
1: 그나저 그나저 다다 가란주 종조 차샤비니 신베 냠레 가 니주 주유드 다와리 리그 용보디 더 카세지 파리오다 제장아라 차샤비네 니마 르구나가 어구 싱부능시 대매다 탄데야 버구 지디디 마대유다
2: 당나라 다군조 야 럽세외네 차샤비나 나랑주 싱조 망초 투자치네 보고 니숨 그제 랑주 치모 쳇비네 럽유토라 센트 코리 겹고야미도 와
3: 알레 비디데
4: 第一呢他都给客们呢老师贴子连做组织老边这么特别推荐了呀透过大家表小七不当个的话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3: be simjek mengana menju chemonu ande zawane mardoga
4: ate ga desi
3: tandanga zu mengana menju chebi ne sishu ne gaje shisu meri ma chilo nang go doga
4: hodi
3: amsa ko zo ko zo tando di kaba che re be a gelinga da gyopse la ge yu be tuza yin be yin an sishu ne meri changma lo ma chilo nang gi su doga ra ra ra ra ra
5: 你答应我就。但是呢，俺们这地里老百姓的小日子，失去三个地摊，退了三个地，错啊，给不得呀，丢了去不能看着多。他们哪里？

빈나나 버츠 공기 퇴퇴나 하나츠 러럽게 주 탈수 루시에 세베 랑기 퍼유 시버티 센트부시 루시에 디시직 딘데스르샤 세베 랑기 퍼유 산디엔 하사기바 사시 기슈 통듀 파메 시레 텐츠 파메 시레 디니 가센 다와 자츠 첸바 랑기 퍼유 참지 파만 자와 파메 끝인 디라 수지 총나 삼츠 데바 심기 밀람 키라 데니 데뷔 제베 제부 민바 키기 낭로 낭탕

비난아 버츠와 콩도 셈버티니 노럽게 준앙키 터스위 루시에 좀비 남식 제로 시버디시 루시에 디시즈 딘데스르샤 나이 셈기 딘사 닝키 부정스링 제베 파마샤니 미유 짐규 총수 부정 파마 제베 나이 셈버케르스 제괴 레르 괴장 좀비 남식 제로 지기 장자 심에 뛰어감 전신 계수 처음에 다르가 식비에 설정강바 핍충 나이 부정 체링 사타르 장소마삼 제괴 레르 괴장 좀비 남식 제로

0: 빈나나 바초 코나가지 아주 소남 덥게 시비 루시티 센조부시 루시티 시직 딘데스르샤 아주 소남 덥게 소남 민동마송 아주 라바니티 진첸 세리 학바 푸줍 칼로코르니 네킨 고조 딤친 샤마르 최장 순비 틴데 아주 라라 소남 민동마송 아주 소남 덥게 젠당 민동마송 아주 지탄 시직 뇽부 젤레 노와 총소 네만 비니 총수 루이 킹스 텐제 아줄라라 젠당 민둑 마송
1: 미로동 창키 슌다르 티베 루카르 사투 망추기 루리레 총비 인코

nature 卡日西别忙去日子里前线塔 디네키기 흑이 망추 규제키 랑시에 제투라 디네키기 사투 카탕 르메 진탕양 용토

비난 받서 노럽 계주급기 루시 서툼 캐지 망부식 가와 당도랑네 비버 솔링키 랑자 커메 종딩이 로가르키 갸주 인시 민튠 송비 네초식도 지네 튀럽타 미리키 케윤나초 나웨 뒤지타 이기 롱주토 퓨디 루양키 규제 차자티 럽친키 계가랑유 샴나 생겔링기네 튀럽 니슈 노럽 계주급기 루시 양카르 루투르 면총 시바디 톡조비 세노나

뷰나나 바츠 코나간지 자식이나 삼중 시베 루시티 센조부시 루시티 시즈 딘데스르샤 자식이나 삼중 지우식이나 삼중 퍼유 사다징 볼 포르투 중나 삼중 만주 미유 롱바 니마 로레 징와 니마 징와 마시 퍼유 사다징스 니마 징와 마소 퍼유 사다징스 기베 퍼유 샤네 미유 짐그 토스 진진 파마 제괴 부중 아제 리에지 자디 카디엔 끼기 하장 샘버 교총 샘버 교탄 마교 처중 미르 시탄

빈나나바츠와 다르스 루시에 터링키 진진 파마 첸총 시바디 센조부시 빈나나바츠와 랑리 미직 디니 튜윤증 벼정 중 캄타 탑즈타 튜기 집에 그림남 튜럽서스 지소 소외 남키 가교타 디두 딤바소타 디신 미직키 섬르 켈소타 유수 컴시 랑중 캄티 척수소 춘비 망치 좀릭 토마 사좀 제휴 마세 대다 폐체와 낙토니 미럽니 미럽파 균진타 다르비 제휴 튜럽 공매 로럽 대주 세바 세마츠 당외 루시니 외유기 초아타 타니신 가주 착당 기 선배 지동 춘유디 망조 기정신 치질 대유 버시 폐기 탈수 루시 니메 로시낭 더럽게 친구 총어타 티즈니타 튜럽 기낭 튠 띵 섬어 띵바 마세 더동 쉔지 최토 니부낭 겐 하장키 망부유 버시 테르 믹세키 튜럽 케주 띵라 사싱 띵베 사타르 규제키 속자야 띵유 버시 팅럽 탈수 루시엘라 테베 규제 켄츠 로망 베진 체부규 튜럽키 케주 띵라 탈수 루시에키 리니 긴진타 사르투키 잠자 망부 튠신 유징 咸阳 绥军南面 沙堆南土居住的北尊请给你 选计六百六百万大洋 下至牛谷新 天行于不是

빈나나 버츠 킹딜레 젠 키토뇨 바딘즈 노브니 레젠디 좀디 버타 지소 시제 친구 직조 바상드링 라기 첩슈네 키나츠 뒤도도 아주리 제세나 바 도제나 시디타 첩지 기능 변조농 팀 인디네 공기 지조 불게 레체 네초 가르시바 괜찮다 하시면 이

0: 你几别刚的啪啪几别扎西扎进扎西的几切瓦球儿是通通图把别刚把你给你这得别难瓦西给你你把落扎出你轻度落个特定你坑中难土球儿通行坑中给咱们都立个学生的嘴别提醒图可学过给爸爸养马须把的贴个其中贴帮咱们学别学过扑巴托塞学过塞心机
1: 沈南军电三位学过呢，木做大气样，敌人学过怎么匆匆一步，抗议那么严烈，军事可以没事别提出么些个，把别拍拍多熟悉些。可以学过军事话是拍拍点样，把别国有有当呢，没啥会说的。空军我懂，俺会俺不出去吧当，明年过了月的，空军我懂了，大队长大马票。
0: 초취직링도 최고네 딱바르 꿀루꿀루시 차비 롭젠 최외 띵띵 창마타 상주도규 마르족조 체마타도 꿈네 민다 박박이 자들차 그 까라 징디 상주네 튠지 지급 롭초 시기 콜라 캠 족타메바 괴베 과양 호차네 모동 마르부차 류바송기 삼바라 얌젠 챔부께바띠 족바 퍼블라부 딘저 강저 이남냐 보교네 추구들 뜨급 나르웨 얌젠 챔부께

把这个现场明朝为军政治局任命，这么多年，这个用书记，可以养成其为内区系统化的，把别人的卡拉所处级，每当给出的用书记没被举报刚开始上，让那所有军人交警，都对起码数个，我给扩展了把儿区别定图审查下级，不得再没办法去。托马尔区把别提到这个军心里面。 이낭 티네 고시 두바 차지 티네 바베 무시 춘중 집에 다시 식 임바 심바띠 무시니 뉴제네 묘교시 귀신 간부니 침바 지퀴기 강사로 죽주 예배시 릴라 팍도르 님베 자망외 팍바양 탭듄기 귀신 최도 뒤기슈 바베 고실라 팍도 투와 뚱기멜라 마니 공도 팍바 캉베 겸뉴수 격진 동와 치두양 죽기 메바 내가 테다 창마 바피 능기슈 이나 박배 고니 니규르 쇼킨 소시베 박배 께 충충식 격장 그 예체나 진도 격보다 진도 격급 육딘 굽라 수바 야가 차바 박급 능콩나 추주니 곧 되수 메디와 체기슈 김도 수베 박바니 미신기 골라 자르웨 로사르 체이 로르 팅지 지와 지신 다도 박바 치웨 샬라 박바 충와 지와인 지투수 폭주 중중식 인낭 니모 편준 대리다 제모 강바지나 냠도 초외 근극계네 로서를 철급 박바지그리티 장땡기 샬라 규지교바 마세 제타 내주와 샤도 카시기 폭주지 제투기교 쇠라 까르웨 샤티다기 땡도 차당 일만다 장유 주네 침바지규기 미현당 자와라 메당 두에 세토와 진기 독수이샤로 규르웨 로티 룬주네 로치메 룬주 파르사투 급거 창나 개외샤라 함부격이 유바테니 김사 치제 김베 촌다 인무 콘주 김기 독셴니 함부 자콤 칼라슈 로리 파파스베 응은읍두 니와숭기 강인디 메바라 룬뚱기 바베 칠루젠기 박샤 그 포베 난 루자 그 카야띠니 지김에 바베 파파스웨 루규티 코트딘 럽다 규지 바르 Gönkang. Tene kwe mi shengi chukushan kimtu chi mendoe be gyumzen yinsi la. Chenpo chaji paksha sakyur kapu mechi be gyumzen yang yinsi. Tachu tu kyurji kwe nelu mangbu xinxin paksha ni shorse shik yin ba liye zose minbata. Shorse me kyang tsone la menu me. Zose dang chena ceswa la nuzi po si. Sashin me la toptan dang lapo me be bapye. Rangyi gen malung ki pardu sokyong cheba masi, sobu ditan yinba chengib, kossim dingne hangsan kikyo. Gopkar kwe baba poa nawa, gangba nawa ta, geba nawa so, sortu kikyo mu. Bape xene masung tib, teta kachinbu yinba dene meshi. Gen long che su bape cengung tu, nyal liyu dar jidwa kyakwa ta, gangba ni nye jitwa debe ra chengib, semnang dungye cemi kishin. Bapar nasu chapu tungi yubati, lupu chashe kangshik nawa, semla nasu chapu tungi yunan shikki. Lupchun tu gyoji, kyo jatang, aratang, minpuche karpu yinbi bapa loma shenki duntu metunbe shiwa chiki yula. Loma tsu, kyo boshikla bapa shi bioba shensu yukdu me. Chetin lopchar gyugabjang, bapa gemar pepsu ju me. Tengshik juki langkorki kolo dune, 초주지 고량 중지 신의 튼툭점 중무 로제 딸께 링시 규급 그 바바 행동기 와도 되네 락비 니스르 과신도 판주 총응아 랑골라 다신 유바통 바바 통지 그 되네네 야 랑점 제바 바피 통외 락바 예바 장네 유유체 공기 모동래 근단식 때문에 유점나 예 락바 양 체도 마르샤네 하는 몸이 그뒤 휴바당 양다총 Liwa-sung ngwene juna, ego-go-la ni, kwan-su kim-gi jizu-jiwa jibu-tiran yin-shin, gub-gar pen-zun-zi-wa-ta, gub-gar lam-tu-che-be jubu-dabur-zi. Yam-zian-chen-gi jiwa-ti yang-ni-chidar-gi-mi kyu jin-yong-di-ne-me-la, jis-san-ba-ang-me. Ego-go-la kim-gi gong-an-ni-gu-ba-ne-sung gyun-shin-bu-shik kwan-su nang-mir-yu. Ego-go-la-ta kong-gi-san-da-ni-ni nata-xian-dang-ja-war chuku-jik-ran-de-me-ba-ta. Dari chuku chikyang ki rongyu lingyu xu. Mashi chuku pu yinna, zima kien la
落井

미끄마 따라 차치치다 제신치라 나자 토와 개바 따따르 중화시 김바테르 구진 두스르 류바 송대 중화 여태 코당 냠도 제무 제바 뇽뇽시 텐시 꼬지 동 콘소 냠도 시공 제바롱 시공 마프로 모차 땜바시 팡마타도 에고콜라지 산디에 통 콩기 커수르 동비와도 랑네 루충시 개베 고진도 체도 디네추 고진도 로지 에고콜라지 산디에 나르신 콘조 시시 쪽다 메바당 중국주 커수르 동비토 시공규네 커수르당 로마 콩기 고다 뿡베토 법경 뎁점 몇개 침부 나리 납수인 폭주 메베 대주켜라 내 결혼기 빠빠 빼대네 초보 강중 멋지시 팅 가주시에 멋중아 지양 중규 메벌 메즈시부로 랑르 중규인 폭바 마세 더도 미럽 카시엘라 뇌스 땅와지 류바송기 시공 것이 톰듀 체벌리 공기 꽉담 트랙이 되나 그렇도 런다 조원이 초무 규반 낭다시 런디에 최도 빠베 대왕자 균도 줄레 대바 중화다 어구꼬라 내공 슈베 기겐 차바 마세 더둥 코얀 뇌종 멤버 큐루 노제 장치 추첸기 잠투 디오바송다 어고콜라체 그 어고콜라기 섬취신의 날이 어고콜라 캄상 징도 상하이주 디모에리 고한샹기 르부꼴잠체디 카르와 창가르띠네 라바치기 경낭의기 로칸르 조무죽신도 자탁병아 롭진 누린이버 립심버지 더도 몰레니앙아 된바 강이나 로규 딱로아기버 랑지 쓰르 장난기 깨달 흡룹도 요신 주시양 중세 로아도 류바송기 롭제 장과 들다 잡다 추진기 잠도 시에베 메도 지지르다 신도 낸댕 나지 어구콜라 디니 머림 룹충지 교기 디카르 로추창 룹지 나와지 디 롭자 치모 마리 어구콜라 나지 강주 마슈 나 롭자 치모 기겐 치모 와인 대주 텐조 룹지 치미시 어구콜라 나와지 서와 튀미 나서 습진부 딘저 주바 그 섬유일에 그 이 목표 무튜디 개탈났다 힘에 어구 꼴라 나지 오 바송 결한 표현에 러브 이남 류바송 항상의 깨장 슈접 제바디 표당아 저와 강유다 강주 멍주 세바랑 제냐 징난 기초도 그 공강 치르슈지 디네 카체 어꼬라기 더둥 지네 깨겸네 대추 로이 동기 결항기 퍼유도 강남에도 열의 수신용 지마 출공급 매도 강카시 결공내 내 좀내 죄그 쓰라 류바송기 존자 만조 랑조도 균내 라리안 고한생기 치도 규어디 90침부 공기 듄도랑 어구꼬라기 듄도 은숨규바 자주치를 그 쏟단내 지지시비에 자뜬받다 디내 어구꼬라라 딘내 뜨급 어구꼬라기 모동 넘규르소 대긴리 렉수송미 유잠네 나리안 스리스리큐루 류바송기 치지지신도 자타규 어구꼬라 로위동시바 수리담 내면주낭도 메도와 강라 유미 대초 이낭 내 강라 메도와치바 퇴바 용용인슬 어구꼬라기 깨바 종잠체디 카르와 살라 레니 더부다 로 유잠 깨지 퇴지베 자타제 류바살라 규 잠기 치만 립직장 조아디 쇼득장니 년잠기 행동 도두부르 어구꼬라 나지 징도니 어리쨍게 링루기 썰 니마 대신 년달 록주비 추신 난도 판주 총원 지기규 코니 진년 록제 지기 개송바 식장지 류바송기 체도 디네 카체디 마규바라 어구꼬라 당냠투 추진기 잠투 참잠 제지 다수 공 김도 깨워치 어구꼬라기 산디에 통지 맵바루에 강라 싱샤바 시바따르 네메 강라 제바띠 교랑기 파르게니 양이 메신베 렘바랑지 메신에 장가장수투베 카르 지수에기 탈수양 렉스조에 급수 거인 디인 메바 레가네 카체 년제 딘저 용와 신주는 당도 밀레굴레 샤바가 시바따르 튜렙기 맥베 시바다 슈니 빼마집에 민켄네 탄잠지다 메게기 그고 치슈사 규규 시바 샤나지 탄잠나 그규 강유다 풍삼 땜베 나슌식 러시아 낭투 미터도 진전식도 주로 어제 깨졌지

쿄랑게 로라 범미시 이낭 미탑투 식민나 강제탐 춘뷰네다 캐준 포베토 추구기규 레강 용스토 쿄랑 소지 고고 수수당 나조권의 굽레 헴바갸과다 쳇탑 모토 용스 출리규르와지 난주 김랑 타쇼 징주 포네 미뒤도 고라다 쿄지 파니 로브조리지 주미표 공토생계기 생나와디니 종교 종교만 도인준기 삼바다 잡상 라기 표게 규르싱 변종매마 비준캉네 비준낭외 종리 칸라마포시바 페노르기 좀지당 양된 슈바티 류 니르쿠바티시 센럴힝게 팅디 이젠 퓨시메기 이젠 저주단 저준난케니 샤오셔라다 십실 첸괴바니 계산 주가라지 현재 슈덴작

남초 남불행게 내 원점 체미 루얀 시베니 신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예 레센디 케기니 명예 톱세 토베 루아유라 원점 체미 루얀 시베니 첸디세네 니로 쇼로나

0: 데니 소남 싱베 다소 샘첸라 데니 싱레 제베 튀럽히 용순데 샘베 춘다시
1: 디니 추소 장다탕 조소 총다 뒤베 거디 나웨 프람지
0: 디니 토강 유토 팅접 롭스 차긴 준비 부초추 심콩니 슈웨 가비시

给这些路体中国网民日模式一个每个贴心他三别电视系统有图不起鬼 미창문이 투접사비의 땜방부터 쌀두번 속준부지이니 투접사발 외동초외 레지 큰독되고 벤저 속준치교 대화진교 타경타 광비기 도시 사발디니 뷰세토외 벤저로 광비를 치준치교 타경치고

0: 哦,对啊,他的爹没看这个哈是啦,古阿姨生不多啊。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妈呀,我的 다자 시중에 숑람치데 내비치 뚜가 살자 제베 마체 낭체다 소외 요제 코리우소 창마 준자 다다 초알이야 심제 메베 갈이야 소고지다니 대상상 차면 두게
1: 쿠나조 쿠나조 다다가 란주 종조 차샤비니 신베 냠레 칸 니주 주유드 다와리 리그 용보디 더 카세지 파리오다 제장 알아 차샤비니 니마 르구나가 어구 신분능시 대매다
2: 탄데야
1: 버구 지디디 마데유다
3: 탄데야 다쿠조 야, 럽생원에 차샤비나 나랑주 신조 망초 투자진네 부니숨 그제 랑주 치모 쳬비네 럽유토라 센트 코르 옆과미도와
4: 알레 비디데스
3: 디나 탄데 게컵네 럽스 탭슬렌조 주제 로비엔 제모 투베 투자리아 토고 다갸벼 쇼크 쳬보단 거도와
2: 양 계세 랍드 쳬몰라 이제 만원베 쇼노 선조 차샤비나
5: 지형기 유고정창기 레네타 캘레기 레네솔이야 레그난장 콘조 초아디 차섭섭시 깨마타비야 개무두고
6: 레테니자 타가다다 타장안조 나차다 총비이미나 무마는시 메리제모도베 심제크 맹가나 맹주치문의 은데 자원의 말도가
3: 哦，这个真是，坦荡俺做面干呐，面具切皮呢，师兄呢，感觉洗漱，面里嘛，吃了能够多啊？
7: 好的呀，不是呀，坐坐坐坐，
3: 很多的卡巴吃了呗啊，给领啊的，就是来给预备退餐一杯呢，俺师兄呢，面里藏不了嘛，吃了能给死个多啊？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Tamalangit.

sokwe tun nga tenpa jukur wala. Ta nga tenpa jukwe teta ki tangde zai ju zu ki nambay toni xieba yina duba yinere, jeba yinere, junze yinere, chigab yinere kodun teta tenpa negabla ya yina tanga tangde yina pergila jukwa re, zo pergila jukwa re. Wende yonsu pergila jukwa dinde rebesana tenyang ma re. Pena nangdu tama tama chidi yubala tanga tenpa jukwa sayade. Tanga tenpa jukwa shibe gubgi tanga tenpa jukwa tangda dini tala jukwa shadare. Wala dinde songda tari de pergila duuse parchamsu su dunga di zo chiwar gongwa re mato tangda jukze. Pergidu jubwa yinbe kebgu mare rwal di na nganzo zoche wangdu sungba dindajigla ngunzi nangwa di kechimbo shibo re. Ming kang rungwe parcham su shibe chikang di ten nangje chikang nipa de zawala kende sungba rwesna sungba lani nipa jar sungba re. Sungba lani nipa jar shibe chikang di nganzo la kare ngodo nangwa rwesna tangde chegi dhubchugi namba di sewar chebari. Da tari deshegi zumba tang nipa sosu changma lo karesana kurim sewe chengmingjiri. Diyan zo mikje di koba mikwarasana jinju yigi li kogugyari. Da cheza jinju yigi zumba tatang nipa ngayi li jawari. Wala, tinte songzang jinju ki sumba tala rwala jinju ki nipa ngayik jar shibe kodendire. Chetan di ina sumba la nipa jawe nini tanga tang shibe tangde che di dhubdu di sewar chewa rwala. Da cikang sumba tang shibe gabla ya dinde sumba rwala teni du tang jiba tang gyunzen cikab tanga nga wo sumba de rwala. Tikang nipu di ngandu la tuanda khari seshe chebri besna tangde chegi tuan kang tenbe tsu di ngandu la seshe nangwa re. Tikang sumba di go gode shubbe teni du tang jeba o shibbe teshi duwa la te dini tanya dema takwa re. Tanya dema takwa yinte di khari kowa re besna kondu sumba lani nipa jawe tangde chedi la kowa re. 제당 당대체디 오늘 튼다 가르 땡글 베스나 두바 당지바 군젠 당치가 당은 신기 당아제 땡베 퉁알라 땡바 주버레스 땡낭거데 당대 고등 강당 강땡바 주버르 베스나 자왈야이나 므댕기 공바 능신 슈베이나 콘랑 세어 능신 다 두바 당지바 군젠 치가 당아 제 퇴나담 때마 주버 인송에 디니 자월 응어댕기 퇴기 죽중아부디를 와라 시양 가르스나 아부 태쿵러 머드베 당대 체기 죽주 시양 요리 알 제자 다리 당돌로 중 시베 규림 난라야이나 안저 자월 응어댕기 다 당대 죽중아부디 푸 시양 tūgyūn pēcī chīwē tāngdē jūgbō rēgā tāmjī kāgōng chēcē gājī pūgā nūngdīn sēmbā bō nāmlā ngōdī shūrdē yu. Tāngdē tēngi jūgzī gōlā yāyī na sūngbē gōlā yāyī, tāwā lā yāyī na ngō dēngi nāngsī ngābū tētā ngārē dēbā yī na kō dēbō rē, tō dēbō rē. Kā jīngi tē mī jīgbā tām lē jī kō dēng dēnlū gī nāpā yī nē rē, tē gī jūlū yī nē rē. Kāngsā jītēnē, tā kōngdū tē, xēngjī jūgzū xiebē gēblā yāyī nā, lēbā tīndē yōrē, tōngzū tāng kārsī nā, tā kōdēn tēn tāng nāpā yī nē rē, yāngmā nā chē jī jō tāng yī nē rē, tāng mā jīgbā rāng rē, rwā lā jīgbā rāng rē. Chē tāng, chā mā ngā tū tāng jē tēn jī jūgzū xiebē nāng tēn kā lōb chōng chī tū tā nē, ngā tū lā yāyī nā, jī mēng xī xie chā tī nā, māng bū jī tōp tē yōrē, rwā lā tī. Tengabu di jukzu di ge ko debo yinza nge geling shida jukzu me tangde tengi jukzu gole ya ina ngodo shugi yin. Tongmar, zawar ngwe den nengxin tangde chegi tengi jukzu nga sheba le tangbo dube gole ya ina ngodo shugi yin. Dube shibe mingdi gaji pyuge lungdun sembabu nanggi nyenjo nangla ya
호바 다가 와라 다지 가르스나 텐수 텐잘 미뉴아지 융그제 디 시그제 금제 가르스나 공랑 안도 진주로 되베 체 남이 시에베 가라 두바 두바세디 망부 시달레브레 와라 계승 안도 텐수라지 슈구라지 체베이나 땡강 안도 날레 주고 주시 시에베 겁라야 레이 두베 튼템바 주고 세지 와라 베나 레이 키 디 임베 머체 디양 임바 유베 템바딘데 이지 튼템바 주고 주바 디에 두바레 양아도 겐디 시에베 걸라 두바 세지 시에베레 아 겐두고 그 두바디 두제디 칭원수 세마세 치다르 이양로 장소기 수수 튼셰시 구규 유바 템바딘데 지라 코구구 유바라 챤 가르로 좀 쳬브르스나 지규 급수 중외 두바 세지 유바라 근데 제데 감소 영원도 이외 남랑 두모소소로 지스바 디게 두시지기 강라 뉴바 댐바 딘데지 유발라 다시엔 가르롭종 체브레스나 중공급러야 모두 체브능시 내다 뉴베 튼 댐바 주고 시바지 유발라 디 근데지로 고고레스나 내제 유탕 탕탕 오부탕 투소 통말 곡 한에 짬바 티네 타 강라 투베 팔기 탕탕 투소 내제 뉴베 댐바 주발라 디게데 제자 두바 미뉴아지 앵아도 로종 제 주버레 알라 다우나 다르데 당다 두바 템바 주버시베 두바디 컨데지글로 코구그레스나 공도 로종 제신베 지두급수 중에 두바 주발라 어디 당 다르데시에게 당다 두바 주버 니디나 체미지바 잠레 마도지게 고든된당기 남바 체기 조당 강사 지대내장 지구지구 당래 빼다지 차샤베 있나 상계 당 추당 긴두제니 군조숨 인시바더부탕 다가는 신기 치바 당 쯔바 쯔바 수안니 캐베 차와숨 인시바더부루와라 당아도 지두시에베 겁라 상계 삼루와라 진주디 사인자 지주체디 사마삼 슈구기다 산제삼 최삼 긴듄제니 군조숨 인시바도 자와르와 타데이나 당다레 와라 당다이나 산제탕 최탕 긴듄제니 군조숨 인시바도 보다 다가는 신게 치바탕 쯔바 쫌바 제니 케베 조숨 인시바도 보라 태양 당대 원도 이외 남당 두마 소소로 지했음버디게 여와 치했음버디게 두시 군조숨 다 개배 차와숨 소소땡도 두바댐버더부루와라 다 공두시에베 나도 산제 당 추당 긴둔제니 군조숨 인시바 당 나가는 신게 치에바 당 쯔바 쯔바제니 개배 차와숨 인시베 빼디니니 샤제 나도 이십당 문지지 치에바이나 공세빼디니니기난기 두시창디 니가로이나 숨세디리 로알라 긴디제니 군조숨이 좀바제니 케베초숨이스 두시창에베토네 숨이 숨이시베디리 로알라 땅아도 단다콩라에 빼디다 로브는신 빼탕부디난라야이나 공기난스이니뷰 탈라야이나 단다자와리 다 빼지 니바 딜레야 통마 통마 딜레야 이나 당다 자제 대적이 치마레야 이나 당다 자요 말에 빼다지 꺄도 로비나 산제 당 최당 긴듄제니 군조수민이 시바더부타 치바 당 쯔바 쫌바 제니 케베 차와수민이스 당다 디 통마 딜레 자와 당 양나 당다 디 듄기 남당이레 자와 나마 강탕 강인나양 집에 누버디 퇴유자 나마 디니 강롱찬에 자나양 디그레스그여 타마타마디 자요마레 베나차샤 산제탕 최당 긴둔탕스 자요마레 최당 긴둔탕스 자베는 더동양 지구유베 퇴유댐바레 이는 숨시베 장디 창차자 긴둔군족 제레야이나 지두체이네레 당다이네레 자야요마르발라 데니 자바이나 태둥 지규유베 튼댐바데 지규유베 튼댐바 임바 강신라 데니 제에게 튼데 요마르발라 제자 베디리라 당다잠도 머체
지두기 체야 기장 가르스나 튼튼은 초고 레스게 지마 폐주 당는도 전에 양나 가르스나 지두 체 폐주 당 양나 당다 폐주 당롱 당에 디그레 와라 디그레 시행 가르스나 공항원도 송스버 능신 두시디 캐베 차와숨데 군저숨데 두시 이외 남당디 창에베 선발 세버 와라 시행 두시 이외 남당디 장망의 배문에장 춘초그리 배차샤비나 마포탕 우모탕 세보 나보 창마 춘도리스 춘도리스 시에벌레 두시 창디 남당기 창 내배턴에 계시야마를 와라 양아도 배차샤나 디그리 낙자탕 뉴구 쇼부제니 롭종기 코제 인스 시에버더보 롭종기 코제 인스 시에버레 롭종기 코제 남단 딘데딘데 레즈 창에베터는 개대여 말바라 제장 공도 지두 모두 슈베급레 내 모두 슈버능신 디급기 두시지어바라 두시디 창에베터는 세나 디그리라 시에야 장 망이 배 터네 세나양 디그리 디르시에베 제바 두바 타 워도 중에 제바 강 이나양 와라 진네 지두기 체 폐주 당제 응은 초기 요라 시에야 다리게 롭종 슈에게 당다 폐주 당제 응은 초기 요래 디 급중게 폐주 당나마 체 양문의 당과 체제 폐주 당능 초바디 내셔 쉬어 체도 네 쉬버 담니 리젠 디나나야 네 당다 쉬어 레 자월 송배 지강 시부디 고된 당 다가는 신기 당대 전기 죽도 쉬어 레 두배 걸어야이나 모두 쉬버이 리젠 치매 나나야 네 무투제 당대 전기 죽주기 최기 난도카 모두 쉬주 유배 야지 셈버 보는 게 두도도 세나나나